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영남권 전도대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0: 본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생깊은 교회 손석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의료본과위원장 박승근 장로님께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남지역 전도대회를 이곳 협성경복중학교에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당신이 붙들어 쓰시는 제꿀의 엽목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셨으니 오늘 세우셨으니 구원의 복음을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에 나타남신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준비된 영혼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갈급한 영혼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영성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늘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날이게 하옵소서. 기다리오니 악망하오니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모두 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뜻을 주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1: 이 시간 연합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 성가대입니다. 지인은 범어교회 이창호 안수지사님 그리고 범어교회 오케스트라입니다.

0: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역 방송을 통해서 운영위원장님들과 직원들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강사는 미국 댈러스 텍사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올해 한 70 몇 살이 됐는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정열적이고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특별히 협성 경복 중학교 이사장님 내외분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얀 모자가 빨간 모자 모시고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빨간 모자 VIP를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닥터 잭 그램, 프레스턴우드 베프티스트 처치, 미국에서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들어가는 교회 중에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데 아드님하고 사위가 왔어요. Josh, where you at? Come on, wave your hand here. 또 사위가 같이 왔어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닥터 잭 그램 목사님, 통역은 김요셉 목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Good afternoon, everyone. It is a privilege to be here with you today.
2: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We flew all across the ocean just to be with you this afternoon.
2: 오늘 위해서 태평양 건너 날라왔습니다.
1: This is my first trip to Korea.
2: 제가 70 몇 세인데 처음 한국 와봅니다.
1: And I love your beautiful country.
2: 근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1: It is a beautiful, it's a beautiful place, but more importantly, beautiful people.
2: 나라도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 I've never seen such great hospitality.
2: 이렇게 환대받아 본 적도 제 인생 처음입니다.
1: There is a lot of love in the churches and the people of God in this country.
2: 이 나라에 와 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I like what is said on the sign at the back, which says when a person meets another, great things happen. But when a person meets God, miracles happen.
2: 뒤에 사인 하나 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 Yes. And this afternoon I want to speak to you about that miracl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e miracle of the new birth.
2: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기적,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기적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1: Jesus said, you must be born again.
2: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1: There was a well-known preacher who was always preaching on the subject, you must be born again.
2: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1: He preached it over and over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2: 설교할 때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1: Someone asked him, "Why do you always preach on you must be born again?"
2: 왜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하십니까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1: And he said,
2: 그의 대답은
1: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2: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And the new birth is the message and the miracle of the Bible.
2: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1: In 1 Peter chapter 1, we are told that we are born again by the resurrection unto a living hope.
2: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1: We all need hope.
2: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보다 소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 We live in a very hopeless world.
2: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 People are without God and without hope.
2: 하나님이 없으면

0: 소망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So they are living without purpose, without meaning for their lives.
0: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1: Spiritually dead.
0: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 Dead on the inside.
0: 아내가 우리 내면이 다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 The question is often asked, is there life after death?
0: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고 나면 다른 삶이 있냐고.
1: And yes, there is life after death.
0: 죽음 후에는 반드시 또 한 삶이 있습니다.
1: But there's another question, and it is there life after birth?
0: 그런데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고 나서 또 삶이 있을까요?
1: Is there life after life?
0: 생명 다음에도 생명이 있을까요?
1: What I'm saying is that many people are living, but they don't have life.
0: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They are breathing, but they do not have life.
0: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 살아 있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 There is a search for meaning in this world. You are on a search for meaning and purpose in your life.
0: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합니다.
1: It's the big question. Why am I here?
0: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1: And where am I going?
0: 나는 이 땅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1: So many people are just living their lives without God and therefore without hope.
0: 하나님 없이 산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1: Dead on the inside.
0: 아내가 죽었습니다.
1: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0: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1: That's talking about spiritual death.
0: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 And every person who is born is spiritually dead.
0: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1: We need life.
0: 생명이 진짜 필요합니다.
1: Spiritual life.
0: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You have physical life. You have physical life, but do you have eternal life?
0: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1: You say, is it possible to know if you have eternal life?
0: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를? 라고 어떤 사람 묻습니다.
1: And the answer is yes. You can know for sure that you're going to heaven.
0: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1: The Bible says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0: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1: You can be as sure for heaven as if you were already there.
0: 오늘 여러분들은 죽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1: Do you know that if you were to die today that you would go to heaven?
0: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죽으시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1: If you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or if you're not certain that you have eternal life that you're going to heaven, then please listen very carefully over the next several minutes.
0: 혹시 그 대답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몇 분 동안 경청해 주세요.
1: I so appreciated the music of these beautiful children and the great choir.
0: 오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저 큰 합창단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 The children's choirs from here have sung in our church over in Texas.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저희 교회 와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1: And they have blessed us in so many ways.
0: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If you are going to go to heaven, you must become a child of God.
0: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And the Bible says as many as received him Jesus to them gave he the right to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0: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 Now some people think that every person is a child of God.
0: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But not every person is a child of God.
0: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1: You say, well, everyone who is created by God.
0: 하나님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 Yes, everyone is created by God, but not everyone is a child of God.
0: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I have two beagle dogs that I love, but they're not children of God.
0: 우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1: You can be alive,
0: 살아있다고,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1: But you are not an animal. You were made to know God. You were made to experience God in your life.
0: 진화론은 우리가 동물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1: And an old man by the name of Nicodemus came to meet Jesus by night.
0: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1: His name was Nicodemus.
0: 그 이름은 니고데모.
1: He was a very

0: Religious man.
1: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0: He was a Pharisee.
1: 바리새인이었습니다.
0: A rabbi, a teacher of the law.
1: 율법을 잘 아는 법 교사였습니다.
0: But there was a hole in his soul.
1: 그런데 니고데모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0: He wanted to know more.
1: 더 알고 싶었습니다.
0: He had seen Jesus perform miracles.
1: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0: He had heard Jesus teach.
1: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0: And he said, You must be a teacher come from God because no man could teach and do miracles as you've done these miracles, Jesus, unless God was with him.
1: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당신은 영락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0: Jesus responded to him b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1: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0: The older man was confused. He said, How can an old man enter into his mother's womb again and be born?
1: 이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0: And that's when Jesus began to speak to him of a spiritual birth, not a physical birth, but a spiritual birth.
1: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0: And this spiritual birth comes to everyone who puts thei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1: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0: This man was not only a religious man, but you know, religion can't get you to heaven.
1: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자녀가 되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0: Religion is a ladder in which people are trying to climb into God's presence.
1: 이 종교는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0: And religion is a system of works.
1: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0: But we're not saved by doing good things and climbing a religious ladder.
1: 종교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0: And Nicodemus and every one of us need to learn that lesson.
1: 예,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0: Nicodemus was not only a religious man, he was a very respected man.
1: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존경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0: Everyone in the community loved Nicodemus.
1: 니고데모는 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0: When he would pass by, people would bow down and say, "Hello, Dr. Nicodemus."
1: 그 니고데모가 지나가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0: But even though he had position and power,
1: 그에게는 지위와 명예와 능력이 있었지만
0: Jesus said, Don't marvel, Nicodemus, that I say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1: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0: So you could be a very religious person. You could be a very respected person in your community.
1: 종교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0: And yet, you must be born again.
1: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be born again?
1: 다시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It is the experience that is so powerful, so miraculous, that when you trust in Christ and are born again, it is like your life begins brand new. You have a brand new life.
1: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마치 아기가 인생에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0: And this life transforms you.
1: 이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0: From the inside out.
1: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It's not just modifying our behavior or changing our behavior.
1: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0: But it's a miracle that takes place within the human heart.
1: 인간의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0: So Nicodemus was a religious man and he was a respected man, but he was a restless man.
1: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영혼에는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0: We know he was restless because he came to Jesus by night.
1: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어디서 입증되냐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에.
0: Sometimes we read this story in John chapter 3 and ask, why did he go to see Jesus at night?
1: 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으러 왔을까요?
0: And some would say it was because he didn't want to be seen with Jesus in the day.
1: 낮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0: Because he was a religious man and because he was a respected man, he didn't want to, they say, get in the presence of Christ who was controversial and presented himself as the Messiah, the Savior, and many rejected him. So Nicodemus, some would say, he came to Jesus by night because he was afraid.
1: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0: 안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밤중에 온 것이 다른 사람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But I beg to differ with that opinion.
0: 그런데 저는 그 의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I believe Nicodemus came at night because he had questions that couldn't wait till the next day.
0: 저는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예수님한테 꼭 와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밤중에라도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1: And so he came to Jesus when he could at night, and this was often the time when people would have conversations after dinner as we do today. And so after dinner, in a casual conversation, Nicodemus began talking to Jesus, and Jesus began talking to Nicodemus.
0: 저녁을 먹고 그 전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1: And this is when Jesus said to him, "You must be born again."
0: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2: 복음은 참 신기하죠. 시대를 건너고 지역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가니까요. 광주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씨가 대구로 이어지고 또 누군가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청년과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오는 찬양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복음의 첫사랑이 살아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이라는 비전 아래 세대와 교단을 넘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모인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의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3일 주일 대구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합니다. 1부에 이어서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3: When you know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ou can know the life that He gives.
4: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 How can Jesus claim to give life?
4: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 있냐고 누가 물어봅니다.
3: What is there about Jesus that gives Him the right? To offer life.
4: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졌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3: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the Savior of the world.
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구주이신 줄을 믿으시면 생명 주실 수 있는 것도 믿게 됩니다.
3: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4: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 But that wasn't the end of the story.
4: 이야기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3: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3일

0: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1: This is the miracle that we celebrate at Easter.
0: 부활절마다 이 기적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1: But the resurrection is not just an Easter message.
0: 부활은 그렇지만 부활절에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 The resurrection is the message.
0: 부활은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1: If Christ is not risen, then we're all dead in our sins.
0: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 But just as we sang a moment ago, because Christ lives, we will live also, because He lives.
0: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1: So we proclaim Jesus as Lord.
0: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1: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0: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1: He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be dead, yet shall he live.
0: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 And so we can say,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0: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죽어도 우리는 후환이 없습니다.
1: This is the life you are reborn to live.
0: 이 재거듭난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1: And when you are reborn, then you really begin to live.
0: 우리가 거듭나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1: God gives you peace in your heart.
0: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1: He forgives all your sins.
0: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알게 됩니다.
1: He lives in you.
0: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1: In fact, the Bible says the sam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lives in you.
0: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The apostle Paul said to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0: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겠다고요.
1: Because we are dead, we need life.
0: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1: And we are then saved.
0: 우리의 구원은
1: because of the resurrection.
0: 부활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What does it mean to be saved?
0: 구원받는 게 무엇일까요?
1: First of all, it means that all of our sins are forgiven.
0: 구원의 기본은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1: And we've all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 We sinned as children, we sin as adults.
0: 어렸을 때도 죄를 짓지만 어른이 돼서도 죄를 짓습니다.
1: In fact, the Bible says that we were born in trespasses and sins.
0: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No matter how good you may be,
0: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1: or your reputation,
0: 명예가 있더라도,
1: you are born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
0: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십니다.
1: And it's in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that you're made alive again.
0: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1: And to be saved means that every sin, past, present, and future, is forgiven.
0: 부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Not only the sins of your past,
0: 과거의 죄만이 아닙니다.
1: But even the sins that you will commit in the future.
0: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1: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s Son, cleanses us from every sin.
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불의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 Jesus went to the cross to die for your sins.
0: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1: To take your place.
0: 우리의 자리에 죄의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1: The Bible says he who knew no sins became sin for us.
0: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0: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Do you know what that means?
0: 무엇인지 아십니까?
1: That means that God took your place, that Jesus took your place on the cross. And when he died for you, your sin, your judgment, your pain, your hell. He took your place.
0: 우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우리로는 매달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1: He died a death he did not deserve so that you could have a life that you did not deserve.
0: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1: So to know the new birth and to be saved means that all your sins are forgiven. You no longer have to live in guilt.
0: 더 이상 죄의 올무에서 죄책감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1: You don't have to die and go to hell separated from God forever.
0: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지는 지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1: You can be forgiven forever.
0: 영원히 용서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So to be born again, to be saved means not

0: not only are all your sins forgiven, but it means that God is now in your life. Jesus lives in you.
1: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0: You are born again unto a living hope.
1: 새로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0: So there is joy and there is peace and there is love because Christ lives in you.
1: 기쁨과 평안과

0: from death, but you're saved to live. You're saved to live a brand new life.
1: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The Bible says, if anyone be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1: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0: All things are passed away and everything becomes new.
1: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0: So when you are born again, you can know that all your sins are forgiven, that you have hope.
1: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0: You can know that Christ, that God is alive in you.
1: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And there's something else.
1: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0: You can know for sure that you're going to heaven.
1: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0: These things are written God's wor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0: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hall have eternal life.
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영혼과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0: Are you born again?
1: 거듭나셨습니까?
0: Jesus concluded the conversation with Nicodemus with one of the most famous scriptures in all the Bible.
1: 성경이 말하는 그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0: It is in John's Gospel, chapter 3, and verse 16.
1: 요한복음 3장 16장.
0: For God so loved the world.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0: That he gave his only son.
1: 독생자를 주셨으니.
0: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1: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0: But have eternal life.
1: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0: So this tells us number one that God loves.
1: 저기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0: God so loved the world.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0: And that means that he loves you.
1: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0: Of the 8 billion people on earth, God loves every person.
1: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0: Every person from every nation, God loves.
1: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한 분씩 사랑하십니다.
0: And God loves you.
1: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0: You can put your name in that verse. For God so loved and insert your name there. God so loved you.
1: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이를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김요셉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각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God is love.
1: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0: And God demonstrates his love towards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1: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확증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0: So because God loves, God gives.
1: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세요.
0: He gave his only son.
1: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0: He gave his son, his life for you.
1: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0: When Jesus was dying on the cross, he cried ou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1: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0: How is this possible?
1: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0: How could this happen?
1: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0: That God would forsake his only son.
1: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0: Because at that moment Jesus was bearing the sin of the world.
1: 유리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0: And holy God turned his back on his own son.
1: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0: And he did this for you.
1: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0: He gave his son. He allowed him to die for our sins.
1: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0: He gave his son for you.
1: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0: This is why eternal life is not earned or deserved.
1: 영원은 영생은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0: It is a gift from God.
1: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0: The Bible calls this grace.
1: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0: God's amazing love and grace.
1: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운 은혜.
0: So God loved and God gave.
1: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0: And therefore we believe.
1: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0: Because when you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1: 주 예수를 믿어라.
0: And to believe is more than intellectually to believe. To believe in your head.
1: 머릿속으로 그냥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0: Or to believe because

0: Because someone else believes.
1: 다른 사람이 믿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0: But that you personally believe Jesus Christ to be your Lord and your Savior.
1: 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0: That you would no longer trust in yourself and your good deeds.
1: 내가 잘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걸 믿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0: But trust in Christ and Him only to be your Savior.
1: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0: There is no other Savior.
1: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0: Jesus said in John 14: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1: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S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1: 예수님을 유일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0: God loves, God gave. We believe, then we live.
1: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0: This is the life you were reborn to live.
1: 이것이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0: I'm going to ask that every head be bowed and every eye closed.
1: 우리 모두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0: The Holy Spirit is in this place.
1: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0: I preach the gospel. We share the good news as best we can.
1: 지금 짧은 시간에 저는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제 능력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0: And now is the time for you to respond.
1: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0: To personally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1: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0: That you would be born again.
1: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0: And receive this new life.
1: 이 생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You can become a miracle right now.
1: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So with heads bowed and eyes closed.
1: 우리 다 머리 숙이시고 다 눈 감아 주세요.
0: I'm going to lead you in a prayer and if you want to receive Christ as your savior, I want to pray for you. If you want to trust in Christ as your savior today, would you just hold up your hand and hold it up high? Where we can see it right now.
1: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구원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다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을 때 오른손을 좀 크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예, 손 들어주세요.
0: So those of you who are lifting your hands,
1: 지금 손 들고
0: you
1: 계신
0: stand
1: 분들,
0: up right now and 제가 confess your faith in Christ. If you're lifting a hand and you want to receive Christ to be a part of this prayer, would you just stand up right now?
1: 지금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손 드신 분 부끄럽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시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손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드셨던 분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기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도해 드립니다. 예, 같이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0: With heads bowed, praying from your heart.
1: 마음속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주시면서 지금 머리를 숙이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일어나신 분들 절 따라해 주세요.
0: Oh God, I know that I need a savior.
1: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0: Thank you for loving me.
1: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0: And dying on the cross for my sins.
1: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0: I believe you rose again.
1: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0: And right now I trust you as my Lord and Savior.
1: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0: I turn from my sins.
1: 내 죄를 버리겠습니다.
0: And trust in you.
1: 주님만 믿겠습니다.
0: To be my Savior.
1: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0: To be my Lord.
1: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0: My master and friend.
1: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0: Help me to know that I am saved forever.
1: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0: And that I'm going to heaven.
1: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0: In Jesus' name.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Amen and amen.
1: 아멘.
0: And we say welcome to the family of God.
1: 다 같이 일어나신 분들, 기도 받으신 분들 위해서 박수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0: And I want to encourage you to find a good church.

0: where you can hear about Christ and grow in your faith.
1: 오늘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일어서신 여러분들 가장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0: As soon as possible, I would encourage you to be baptized as a believer and follower of Jesus.
1: 빨리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교인이 되시고 또 침례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Begin reading your Bible regularly.
1: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And going to church.
1: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0: And inviting your family and your friends with you.
1: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0: You have a brand new life.
1: 이제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0: Now go live it to the glory of God.
1: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God bless you.
1: 축복합니다.
2: 창원 전도위원장 김양하 장로님께서 새 신자의 정착에 대하여 울산 전도위원장 김기훈 목사님께서 전도의 불이 지속화되도록 포항 전도위원장 이환 장로님께서 영남권 지역 복음화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구 운영위원장 남재수 장로님께서 극동방송 70주년 맞아 개최되는 모든 행사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극동방송을 복음의 등불로 삼아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둠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의 푸른 하늘 아래 만여 명의 성도가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와 결단이 복음화 유리 천국에서 가장 저주한 이 영남 땅에 붕의 파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방금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귀한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이 오늘 이들의 심령 위에 인치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리시어 새롭게 거듭난 이들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모든 영혼이 평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회중과 대구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잔디밭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간격이 오늘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이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마다 좋은 기회를 예비하여 주시옵고 따뜻한 목사님 말씀 아래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이 연약한 믿음의 삭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호하심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삼하는 날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온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 전체가 구원

0: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영남 땅 곳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일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남권 전도대회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남 지역 가운데 다시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전도대회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지역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남 지역 가운데 다시 부흥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찬송하신 후에 대구 성수야 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이신 정명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국동방송 창립 70주년 기념대회 영남대회 모든 모인 사랑하는 성령님들 위해와 국동방송 위해와 영남권 교회위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위와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열기가 영남을 지나서 다시 대한민국 곳곳으로 번져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했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 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제목의 마지막 설교로 선택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지 않느냐. 지금의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먹을 사람 먹어야 하고 마실 사람 마셔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 들어야 할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 들어야 되고 맷돌 갈고 쟁기질 해야 할 사람 맷돌 가고 쟁기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역사의 시점이 정확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은 알고 그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은 절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함께 호흡하면서 어영부영 살아버려도 괜찮다 절대로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가지도 못한 채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지금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파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야. 안 그러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세상이 역사의 어느 시점까지 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는 자신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언약 백성 누구의 셋의 후손이지요.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동원해서 아벨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셨게요. 처음에 헤롯 대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한 후에는 끝없이 유대인 종교자들의 시신과 분노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일에 성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지요. 마귀는 당연히 그걸로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고 그걸로 마귀가 머리가 깨지는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때까지 마귀가 했던 가장 주된 일이 하나님의 보좌 앞을 오가면서 그 택하신 백성들 참소한 고소하는 비난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참소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 본문에서 이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게 한 교회에 대한 분노를 참지 않고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셔서 마귀가 교회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절대로 마귀에게 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 아무리 난폭하고 잔혹하게 군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교회 머리이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귀와 쉽게 포기하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뭐예요?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지요. 성령은 좀 더 정확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그들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순간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13장 1절은 오늘 본문 1절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뿐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몇몇 헬라어 사본을 찾아보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아니라 13장 1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권 성경이 바로 NASB와 NIV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성경인데 두 성경 모두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말을 12장 17절이나 13장 1절에 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바다에서 그 짐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용이 그 짐승을 불러냈다. 혹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을 때 그 용이 용에 호응하여서 바다에서 자발적으로 이 짐승이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땠느냐? 용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서 하늘의 용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지더라.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습이 용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과 똑같은 특징과 성향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만 나와야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땅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자니라.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은 여기 바다가 뭐고 땅이 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이걸 말씀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밧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지 않느냐 그냥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동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땅과 바다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루는 두 영역이잖아요. 따라서 바다에서도 용이 불러내 혹은 그 용에게 호응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도 나왔고 또 그 짐승이 땅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용, 즉 사탄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세상을 적에게 점령된 영토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적에게 점령되어 있는 영토다. 우리는 지금 적에게 점령되어 있는 영토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그거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편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용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 다 내주었대요. 사실 이건 좀 길게 설명되어야 할 말씀인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연합하여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도 삼위일체인 존재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누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와 똑같아요. 용이 아버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권세와 보좌와 뭔 옷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느냐?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네 짐승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큰 바다에서 한 네 짐승이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첫째는 사자와 같았고 둘째는 곰과 같았고 셋째는 표범과 같았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짐승에게는 열 뿔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해서 크게 근심하며 번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네 짐승 장차 세상에 나타날 네 왕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인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이 네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압제했던 세상 권세지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사자,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넷째 짐승 각각 따로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네 짐승의 특징이 하나의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표범과 같았고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짐승이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중의 모든 세속의 권세, 모든 반 기독교적인 제국, 모든 정치에 대해 다 그 짐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초기 황제들이 얼마나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으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기 로마 황제들의 압제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었잖아요.
짐승의 지켜주고 불에 태워주고

죽였고 칼로 죽었고 바울 사도는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에 가꾸로 매달려 죽었고 네로부터 시작해 도미티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 디오클레시아스,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이어지는 이 로마제국 10대 박해. 본문 1절은 그 머리들의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행세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고자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생각해서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언어거든요. 우리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이런 찬양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찬양과 경배를 짐승에게, 우상에게, 용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우상이 꼭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쾌락, 취미, 때로는 자식, 내 마음에서 궁극적인 것이 되도록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그것만 추구하도록 사탄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가 죽게, 그 죽게 됐던 상사가 나면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시 그렇게 설명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 망하였고 하나 있고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사탄의 역사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망하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가 또 다른 형태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옵니다. 애굽이 지나고 나면 아수르가 오고 아수르가 지나면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이 지나면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지나면 헬라고 헬라가 오고 지나면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이 끝났다고 다 끝났느냐? 아니지요. 또 다른 형태의 사탄적인 권세가 계속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때론 제국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혹은 공산주의가 세속주의가 물질주의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때론 거짓 종교가 때론 법과 제도의 압박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는 세력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나간 것들도 있지만 지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들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짐승에 오직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가 주어졌다고 보면 5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모두 같은 기간이죠. 완전수인 일곱의 절반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겪어내야 하는 시간인 것이고 성도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싸우고 인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직전의 시간까지를 42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탄과 짐승은 영원히가 아니라 그 정해진 기간 동안만 활동하게 되면 사탄은 그 살다 하는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자기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 자기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어? 더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그들 넘어뜨리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30절 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더 맹렬해.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 살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뭐예요? 사탄은 자신을 아주 굉장한 존재로 가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주 강한 자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나 활동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성도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방심하지도 말아야 해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아주 분명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바다 짐승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짐승이 율법을 한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짐승은 하늘을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또 하늘에 사는 자들 누굽니까? 진짜 하늘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를 다스린 권세를 받습니다. 그 뒤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지배 아래에서 공격과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42달 동안.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교회를 상징한 두 증인이죠.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들의 주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세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흘 반 동안 큰 길가에 버려져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되는데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 두 분이 발로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때 그것을 교회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 죽은 시체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서라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는 평안이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이기고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똑같은 사실을 이미 말씀했지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인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잠시는 교회가 죽은 것 같고 성도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 가장 근접한 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반기독교 단체들, 안티크리스찬들,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사람 둘로 나뉘게 됩니다. 본문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못한 사람,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과 짐승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과 세상을 경배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짐승을 따릅니다. 어린 양의 생명

0: 공동체의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권세와 능력에 놀라고 짐승의 상처가 나은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그것을 경배합니다. 짐승의 통치 앞에 압도되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었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초액교회 성도들처럼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가이사가 주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만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9절과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이 신앙 문제로 인해서 마치 내가 포로 잡혀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도 생길 것이고 칼에 죽는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도 생길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내 믿음을 도전받고 공격받는 그런 상황과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던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무기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돈, 숫자, 권력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도 세상만큼의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세상만큼 돈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는 오직 어린 양께 붙어 있고 하늘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을 경배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 계속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을 겁주려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영과 짐승은 세상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영생을 포기하 천국을 포기하려면 신앙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절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승리와 이김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짐승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어린 양의 날은 영원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용이 아무리 분노한다 하더라도 어린 양께 속한 성도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으로 모든 대적과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준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또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마음을 낮추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가 담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서울 챔버 싱어즈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0: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차분하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오늘도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라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함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혹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깨끗케 하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넘쳐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배에서 생수

0: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꼭 진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마 자녀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우리 7559번님의 기도 제목처럼 진급하여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강요한 형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 강요한 형제를 위한 7559번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에서 그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성실히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우리 요한 형제에게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요한 형제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 형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책임자가 또한 관리자가 요한 형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한 요한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주시는 복을 하나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대기근에 대한 하나님 대책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요한 형제를 통하여서 요한 형제가 근무하는 곳에 그 모든 문제가 되었든 또 프로젝트가 되었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탁월한 하나님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요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한 형제를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바로처럼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시고
0: 아멘.
1: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 형제를 높이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형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3839번님.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방황 중에 있습니다. 대화를 나눈 지도 오래되어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세상 시험에서 빠져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3839번님의 사랑하는 아드님, 얼른 신앙이 회복되고 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누며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3839번님의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귀한 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셨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지금 삶의 방황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귀한 형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아버지 집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그 집에서는 종들조차도 풍성하게 누린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이 방황의 시기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들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주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귀한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며느리와 딸에게 태 열매를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지혜 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며느리와 딸을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리와 우리 따님, 오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태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 며느리와 딸의 태의 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비록 잠깐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며느리도 또 귀한 딸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며느리 또 따님에게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이 가정이 아무런 준비 없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도 사위도 정말로 생명을 잉태하여 그 자녀를 잘 낳고 기를 때 정말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안에 정말로 단순히 아무 구원이 없는 육체의 생명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번성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이 일들이 이 귀한 가정들 안에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또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바리톤 김민성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아멘. 다음은 두 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416번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기도 올린 태신자가 있었어요. 주님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안 왔지만 최근 기도 응답으로 이번 주 총동원 전도주일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분께서 하나님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5474번님, 지금 첨단교회 김공수 목사님께서 첨단병원에 입원 중인 이효영 씨께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40대 청년 알코올 중독으로 간수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구원도 받고 병도 치유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3416번님과 5474번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연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3416번님 태신자를 품고 함께 기도했을 때 비록 그때 증거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 사람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직 우리 3416번님의 태신자가 그 주님을 찾지도 알지도 구하지도 않지만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귀한 태신자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5474번님 첨단교회 김공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인 이효형 우리 청년 형제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지금 간수치가 높은

0: 상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십자가 복음이 얼어있던 그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생기의 바람이 불어들어가서 마른 뼈가 정말로 생기의 생명의 군대로 살아난 것처럼 죽어있는 그 심령이 살아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377번님. 한 달 반가량 저에게 맡겨진 돌봄을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잠 못 자며 같이 쉬지 않고 아이를 케어했는데 아이 어머니께서 제가 일했던 돈을 안 주시려고 연락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주일학교도 데리고 가면서 주님께 맡겨드린 영혼입니다. 주님께 제가 일한 값도 또 그 영혼도 그 가정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0377번님의 마음속에 상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또 고백해 주신 것처럼 계속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 우리 소망의 가족들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 문제들 또 품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순전하게 순적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0377번님의 사연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달 반 동안 하나님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어머니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데 연락도 끊겨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0377번님 비록 마음 상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또한 이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주님께 맡겨드릴 때 무엇보다도 이 귀한 영혼이 비록 한 달 반의 짧은 시간 동안 주일학교를 나왔지만 그 10년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1: 아멘.
0: 그 가정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1: 아멘.
0: 또한 재정의 문제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오늘도 함께한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날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 어려움들 있겠지만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감사 참된 소망
1: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 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 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제일교회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풍암제일교회 1층 만나실입니다. 살거리와 먹거리,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81국에 8254번, 062-681-82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 안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단,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단이 대표적이죠. 왜 제단이 필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죽어야 한다. 그러나 대신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속죄를 의미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의 제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막은 성전이 됩니다. 이동식 장막이 고정된 건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건물은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했지만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다. 회개와 믿음이다. 결국 성전은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건물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전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입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신 참 성막, 장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단이시고 참 희생 제물이시고 참 성막이시고 참 성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전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0: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제단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셨고, 성막에서는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전합니다.
2: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대성전과 파주 영산 수련회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어제 개회예배에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제목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세계선교의 유일한 해답이라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 보고 시간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최전선 사역 현황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30년 근속상 시상과 우수선교사 표창 등을 통해 장기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 67개국에 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256개 교회를 개척해 글로벌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선교사가 함께 부르짖는 금요 성령 대망회 등 영적 재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흘간 전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최전선 선교사들의 영육간 회복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교유산 상속과 차세대 복음화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용출입니다.
0: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는 기성 부모 세대를 위해 열차 전체를 복음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색 맞춤형 전도 여행이 열렸습니다. 눈물의 편지와 눈높이 영성 집회를 통해 하루 동안 비신자 부모 50여 명이 무더기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초여름 풍경이 펼쳐지는 달리는 열차 객실 안이 거룩한 감동과 눈물의 예배당으로 변모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는 지난 25일 60세 이상 비신자 부모 세대와 자녀 등 총 4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 전도 기차 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도심을 벗어나는 기차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직접 쓴 전도 편지를 낭독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북 제천의 리조트로 이동해 부모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회를 인도한 여성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대신해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친구로 소개하며 활용 가능 여부보다 관계의 본질을 분별해 하나님을

0: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사전에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뿐 아니라 상경하는 상행선 기차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추가 세례 요청이 빗발쳐 열차 좌석 현장에서 즉석 세례 교육과 집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새 출발을 확증하며 세례를 받은 비신자 부모는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자녀들의 오랜 눈물의 기도와 성육신적인 배려의 환대가 완고했던 부모 세대들의 영적 거부감을 깨뜨린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관계 중심의 대안적 문화전도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청년선교회 최대 황금어장이자 군 복음화의 심장부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재단에서 훈련병 2,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규모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지난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45회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장 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 등 교단 지도자들이 141개조로 나뉘어 집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예배당에 마련된 20개의 세례대를 통해 훈련병 2,500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기조 설교에 나선 배만석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라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군 생활 가운데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며 어느 부대로 배치되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임무를 감당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장 조형국 장로는 장병 전원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믿음의 군사로 청년 인재들이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총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년선교회 최대 황금어장이자 군 복음화의 심장부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재단에서 훈련병 2,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대규모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지난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45회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장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 등 교단 지도자들이 141개조로 나뉘어 집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예배당에 마련된 20개의 세례대를 통해 훈련병 2,500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기조 설교에 나선 배만석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라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군 생활 가운데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함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며 어느 부대로 배치되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임무를 감당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장 조형국 장로는 장병 전원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믿음의 군사로 청년 인재들이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총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개신교 역사 16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율이 0.43%에 머물고 있는 일본 선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한국과 일본 교회의 구조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복음선교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동성교회에서 제11회 제2EM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이수구 대표 선교사는 2023년 기준 일본 개신교 성도 수는 53만 6,857명으로 전체 인구의 0.43%에 그치며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의 영세성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교회의 15%가 담임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이며 목회자 평균 연령도 70세에 달해 사역 계승이 단절되고 있다며 교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위로와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삿포로에서 사역 중인 이케다 소조 목사는 한일 선교협력이 과거 파송 선교사 개인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교회 대 교회의 유기적 연결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다 목사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일본 교회를 깨우기 위해 현지에 깊이 들어가는 협력 선교와 다른 문화권 인재들의 유입이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2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파멸을 피하도록 가슴을 치며 외쳤던 선지자들의 경고를 외면한 결과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참담한 노예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눈물겨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이사야 4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 멀리서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을 정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안해하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성정을 가졌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눈앞의 거친 환경이나 알 수 없는 미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성품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감정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사방이 꽉 막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에서 나오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극동방송에 문자나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급할 때 진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극동방송에 방송을 들으시면요, 새로워지실 거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2: 오늘도 방송을 들으며 주 안에서 행복.

0: 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신말순 권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1: 저는 부산 남구 대흥동에 있는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우리 큰애가 한 5살인가 이럴 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이렇게 달고 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말씀을 좀 읽었고요. 제 학원을 또 크게 옮기게 됐어요. 이곳이 재개발 지역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좀 시기 뭐 질투 이런 것도 있고요. 학원이 점점 그러면서 막 빚이 늘어나고 물질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또 도전이 되고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을 나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0: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1: 내 몸 부르치며 기도하다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지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도 주시고요. 그때 정말 진하게 하나님을 만난 후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다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0: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주십니다.
1: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요. 제 영이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랑 그 찬양이요. 전부 다 제게 하는 말씀과 찬양 같고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세미한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피디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찬양 들으면서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세미한 음성들이 막 들려오면요. 제가 막 문자를 막 해요. 물론 이제 운행 중에는 문자 안 하죠. 이제 잠시 이제 정차 중이나 이제 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막 이렇게 문자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0: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기쁨을 이길 수 없어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권하고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 삶이요, 진짜 하루하루가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많이 많이 들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도 그 금액에 그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커피 한 잔, 뭐, 한두 잔 아끼면서 그걸 방송 선교로 한다면, 극동방송이 아마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이 방송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겨드려야 돼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0: 아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어. 은비는 정말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고 교회도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 우리 둘째 은지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도 잘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주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카페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해.
1: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

0: 라는 엄마의 눈물 젖은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과 바람 함께 나눕니다.
1: 말씀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섬기는 사역들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다시 그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극동방송을 되게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이세요.
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방송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듣게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북소리, 오늘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호주, 일본까지 이른바 쿼드라고 불리는 안보협의체 회의에서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를 접한 북한에서 반응을 내비쳤죠.
1: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뭐 이란도 북한도 핵 개발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지만 국제사회에게는 평화를 깨는 위협이잖아요. 긴장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핵 확산을 경계하기 때문인데 자 북한이 더 나은 삶 그리고 안정을 원한다면 핵무기로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오늘도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무력이 아니라 주민들을 돌아보는 북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식량난에 힘겨워하는 주민들을 보살피는 것에 먼저 나서는 북녘당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어디서 이 방송을 무얼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저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랜만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이 큰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녘 땅도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이 오늘 또 속속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1: 네, 양양에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276님 문자 주셨고요. 네. 포항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의 식사 중에 고정 채널 오 해피데이 오늘도 전도하고 와서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3235님 반갑습니다.
0: 자, 부산에서도 참여하셨어요. 1419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축구하며 점심 먹으며 듣고 계시대요. 6878님도 어플로 남겨주셨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6551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북한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북한 관련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했다면 매일매일 저희 오해피데이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분야별로 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매일 꼭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에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남과 북의 청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출석 인사도 저희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시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줄도 좋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참여해주세요.
0: 청주에서 손녀 학교 기다림에서 정치하고 계시다는 6263님 손녀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 8968 성도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또 9700님은 일산에서도 참여하셨네요.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홀리원의 바다로 함께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저희가 가끔 녹음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이 오후가 돼야지 차이가 이게 맛깔나게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외치셨나요? 자, 남북한에 뭔가 한참 마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거리 그래도 한 뼘만이라도 좁혀가는 시간. 오늘도 남북한 언어 차이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예.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저희 힌트도 드릴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잘 들으셨다가 강구하셨다가 정답 보낼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의 마지막 한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 빼랍이 왜 이렇게 안 열려요? 아, 잘 안 빠져요.
5: 빼랍? 뭘 빼라는 것 같은데?
4: 아니, 이걸 빼랍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아유, 거기 있는 가위도 필요한데.
5: 이거 말하는구나. 잠깐만.
4: 어머, 바로 열리네.
5: 아, 내가 이런 것도 잘 하지. 나 해결자다, 나 해결사.
4: 어머, 빼랍을 빼랬더니 이게 뭐예요? 옆이 부서졌잖아요.
5: 어? 부서졌어? 어디?
4: 아니, 여기 보시라요. 여기 틀이 아주 비틀어져서 아유, 빼랍을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5: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또 고치면 되지. 내가 잘 고쳐. 가만있어.
4: 그냥 드시라요. 그러다가 빼랍이 아예 다 부서지겠어요.

0: 백업을 망가뜨렸어요. 에이, 그래도 남편이 도와준 게 어디예요?
1: 아니 이게 네. 망가뜨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0: 그런가요? 힘이 얼마나 장사니까 그렇겠지. 뭐 자, 빼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단어예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죠? 빼는 거. 집안의 살림 중에 빼는 거예요. 이게 큰 힌트가 됩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서랍.
0: 서랍이다. 2번.
1: 장독대.
0: 장독대다. 자, 서랍일까요? 장독대일까요?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십시오.
1: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빼야 할 것만 담아두는.
0: 오.
1: 보통 쌓아두잖아요.
0: 네.
1: 여기다가.
0: 네.
1: 막 공부할 때 사무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요거는 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뭐 이렇게 작은 간식들도 두고 빼야 할 것만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네. 여러분 뭐 공부하는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0: 오.
1: 하는데 2212님은 할머니께서 이걸 빼랍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대요.
0: 그래요.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셨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힌트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현 씨 빼라면은 간식이 많군요.
0: 아니,
1: 저도
0: 거기,
1: 좀 나눠주세요.
0: 거기 두면은 네. 유통기한이 금방금방 저기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다 버리더라고.
0: 잘 네. 빼놔야 돼요.
1: 아니, 빼라미라는 걸 보면요, 여러분. 뚜껑이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장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위에 덮개가 없는
0: 네.
1: 수납함 같은 거를 빼람이라고 합니다.
0: 저희 집도 다 망가졌어요. 근데 망가져도 이거 쓰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덜그덩덜그덩.
1: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뻑뻑하면 요즘도 그러나? 옛날에는 초칠한다고 했는데 나 옛날 사람인가 봐.
0: 맞아요. 처음 들어봤
1: 처음 들어봤다고?
0: 아니 서랍 글쎄요 서랍에 네.
1: 아니 문틀 이런 거는 창문이나 이런 거 나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0: 큐브에 기름칠한 건 들어봤어요. 서랍에다가 이렇게
1: 좋지. 자 빼란 북한어 표현인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또 옛날 말이기도 합니다. 1번
0: 서랍
1: 서랍이다. 2번
0: 장독대.
1: 정답 어디로요?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어느 지역에서는 빼다지라고 했었대요. 오,
0: 경상도 경상도
1: 빼고 닿는 거.
0: 오.
1: 강원도에서도 빼다지라고 했다고. 자 정답 때 보내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에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올해도 함께해 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6: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님 왜 이렇게

0: 부끄러워서.
1: 그러게요. 어.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네.
0: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이십니다.
2: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3: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돼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0: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1: 멋있어요.
0: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4: 아,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2: 와.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어, 갑자기 고려시대를?
1: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0: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4: 영토가 제일 컸던.
2: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아.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어,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네.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1: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던.
2: 네,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아.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고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4: 네.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생생하게
0: 고려에서 온 여인. 네.
2: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0: 아.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5: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5: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2: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어.
0: 그러네요.
2: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5: 그러게요. 아,
2: 고려로 갑시다 그러면.
5: 고려를
2: 제가 고려를
4: 저는
2: 좋아합니다.
4: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5: 아 그래요?
4: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0: 네.
4: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5: 네.
4: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5: 약간 설득됐어요.
0: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네. 때문에 네. 아.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5: 조선을
0: 좀 많을
5: 그럼
0: 것 같아요.
5: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5: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아, 네. 예전 조선이 네.
4: 세조선?
5: 세조선?
0: 신조선?
5: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0: 나라 이름을 정하는 오.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4: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4: 그렇죠.
0: 한반도기
5: 네.
0: 그
5: 네.
0: 토끼나
5: 네.
0: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5: 어,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0: 수도.
5: 네.
2: 수도 정해야죠.
5: 그러니까 어디 하지?
2: 아, 수도 저 또 저는 또 하면 또 고려를 가겠습니다.
5: 아, 네. 개성이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2: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0: 개성이.
2: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어.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0: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5: 아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2: 그러니까
0: 뭐
2: 평야지대야 되잖아요. 거리잖아요.
0: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2: 역시 사랑님.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5: 사랑님,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0: 네.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6: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5: 그러니까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맞아요, 지역인지를 맞아요.
6: 신도시 같은 것도 해도 좋겠다.
0: 새로운 신도시. 수도를 건설해서 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까?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5: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맞아요.
5: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어떤 뭐
5: 생각이?
0: 정치적으로 수도는 하나 있고,
5: 네, 그렇죠.
0: 뭐 경제적, 또 문화적. 네.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그렇죠. 수도는 네, 이제 네. 워싱턴이고,
5: 맞아요.
0: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있잖아요.
4: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5: 맞아요. 네.
6: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0: 네.
6: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0: 네.
2: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0: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2: 네.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그냥 야.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4: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5: 네?
4: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0: 어디예요?
4: 독도.
5: 아 뭐예요?
2: 뭐지?
0: 독도는 우리 땅.
4: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0: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대자.
5: 괜찮을지도. 네, 이거는 단결이 궁금될지도.
0: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2: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0: 야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네. 그런 네. 순간. 네.
4: 예외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 네.
4: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0: 네.
4: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5: 네. 찬양 버스킹하면 너무 좋겠다.
6: 아, 너무 좋다.
4: 너무 좋죠.
5: 북한 거리에 가서
4: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5: 고향 어디시라고
4: 청진인데
5: 청진
4: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5: 아,
4: 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 너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0: 네.
4: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시죠.
5: 나무 한번 뽑으면서 네. 찬양하러 가야겠네요.
0: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5: 네.
0: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5: 맞아요.
0: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4: 네.
0: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4: 진짜.
0: 좀 모범이 되지 않을까.
5: 평화의 네. 상징이 되겠네요.
0: 맞아요.
4: 그렇죠.
2: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0: 와.
2: 너무 멋있을 것 같고
0: 네.
2: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본 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맞아요. 먼저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0: 뭐
1: 그치.
0: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2: 맞아요.
0: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거고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1: 맞아요.
0: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2: 그렇죠.
0: 하겠습니까?
1: 안 되죠.
2: 네.
1: 맞아요.
2: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0: 그럼요.
2: 네,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될 것이다.
0: 맞아요.
2: 네,
0: 네.
2: 겁먹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1: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이 이제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0: 네,
1: 같아요.
0: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3: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0: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점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한 끼라도 또 서로
2: 맞아요.
0: 나누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3: 그러니까요.
0: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맞아요.
0: 네.
2: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3: 네.
2: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3: 아.
2: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3: 아.
2: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3: 그러니까 인사부터 잘해야겠네요.
2: 네. 네.
0: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3: 진짜.
0: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0: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뤄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 철숙,
1: 사랑이,
3: 찬송이,
4: 보라였습니다.

0: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된 이 나라 생각만 해도 좀 행복하죠? 여러분도 가족들과 또 교회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생방송 OAP데이 목요일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7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한병자의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빼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빼람.
1: 빼람.
0: 네.
1: 무슨 뜻일지 1번 서랍.
0: 네.
1: 2번 장독대 가운데.
0: 자, 서랍이냐 네. 장독대냐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이게 아까는 경상도에서 이렇게 불러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0: 전라도에서는요?
1: 빨간이라고 합니다.
0: 빨간.
1: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빨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근데 또 다른 전라도 할머니께서는 빼다지라고 하셨대요.
1: 이게 참 사투리가 각 할도에서 다 있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표준어로 정답을 드릴 겁니다. 서랍이냐 장독대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선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2분 안에 남기세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자, 오늘 그래서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1: 빼람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서랍입니다.
0: 서랍이 정답이었어요.
1: 오늘은 거의
0: 이 다 맞히셨죠?
1: 네,
0: 거의?
1: 그쵸? 못 봤어요. 못
0: 빼다지 빼깐 또 뭐 있었죠 아까? 예, 어쨌든 서랍이 정답입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1: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나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0: 네.
1: 경상도도 서랍을 빼다지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
0: 네. 자,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8322님 정답 1번 남겨주셨고, 막차 탑니다. 3974님 막차 아니셨어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리고 1번

0: 서랍입니다. 1087님도 네. 서랍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1: 우리 7820님은 여기 전라도 광주인데요. 예전에 뭔가 찾을 때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백간에서 찾아봐라 하시던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서랍장.
0: 시흥에서도 0354님 주셨어요. 네. 이틀 비웠다고 오늘 햇님이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서랍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정답도 잘 맞춰주셨네요.
1: 대구는 날씨가 흐리대요. 오늘 문제가 좀 쉽네요. 여성분이 북한분인지 억양이 북한 말씨와 같네 하셨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하나와 민수 남한 남자 역할을 하는 분과 북한 출신 아내 하신 두 분 다 탈북민이세요.
0: 맞아요.
1: 네.
0: 저희가 이 북 연기도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했는데
1: 맞아요.
0: 너무나 또 어투를 그쵸? 잘 이렇게 영화를 시키셔가지고
1: 자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가 빼다지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북한말이 정이 없네요 하시면서 추억 소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답 남겨주셨고요.
0: 예수님 서랍에 제 마음을 저장하고 싶어요. 1137님 서랍 잘 보내주셨고요.
1: 네.
0: 서랍을 열어놓으면 저희 집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요.
1: 오
0: 이렇게 작은 공간을 좋아한다고도
1: 그렇구나.
0: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랍 하시면서 1번 보내주신 8544님도 계시고요.
1: 네.
0: 어릴 때 서랍장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일본 온 줄 알았어요. 1149님 그럴 수 있죠.
1: 자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231님도 정답 남겨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자는 어떤 분들이실까요?
0: 장애인 학교에서 오전에 일하고 복귀 중에 못 견디고 차를 멈추고 1번을 보내셨다는
1: 네.
0: 0515님 퇴근 외근 복귀 중에서 우리 정답 보내주셨던 청취자분 선물 드리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빼다지라고도 합니다. 서랍 보내주신 8345님도 드리고요.
1: 네.
0: 생전 처음으로 문자 보내신다고 두 분 화택요 하셨던 4300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볍게 간단하게 보내도 저희 선물 당첨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8445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모든
1: 죄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쓰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남북한이 사실은 이렇게 함께 한 표현을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방마다 사투리가 달랐던 것뿐이었죠.
0: 네.
1: 이제 또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한 뼘 차이 그냥 재미로라도 풀어보시고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마음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그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6월의 첫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앉으소서.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명품의 배후에는 장인의 정성이 깃들어 있고요. 명작의 배후에는 작가 열정이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역사에는 희생과 투혼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정상의 환호 이면에는 눈물이 있고요. 오늘의 조국이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

있는 등 쓰디쓴 고통의 시대를 지나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허를 딛고 일어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한류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한국 교회와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뼈아픈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삶의 질을 바꾸고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꿉니다. 그러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이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우리 영혼에 안전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누렸습니다. 자신의 현실조차 흔들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말이죠. 그는 이전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얼마 전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삶이 되었습니다. 전체 시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관한 사무엘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본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그 일날을 구한 뒤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을 칠 때도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께 묻는 일에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하 2장에서도 사울이 죽고 난 뒤 자신이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함을 암에도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을 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키신

0: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을 받아 그 주님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38년이나 오래 앓던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 금방 아프기 시작한 나의 무릎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회복되어 교회 찬양대와 탈북민 합창단에 다닐 때에 구두를 신고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릎을 고치시어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 불과한 저에게 선교회 찬양대 리더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찬양 제목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면 저의 영혼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대전에 와서도 탈북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기에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흔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취업을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은 한 요양원에 취직한 뒤 한 달도 못 되었을 때 새벽 근무를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던 우울증 환자가 기회를 타서 요양원에서 도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이 발칵 뒤집히어 어르신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동원되고 요양원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산에 있는 자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산에 가서 부대밭을 일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60세가 넘는 노인들은 기운이 없어 부대밭 농사를 못하게 되면 자살하려고 아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 좋은 요양원들이 세워지고 정부에서 돈을 내어 돌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나도 이제 좀 지나면 이런 요양원에 입소해서 침대를 하나 들여놓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기운도 다 빠지고 기억력 감퇴로 인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시인하게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저를 탈북민 성경 통독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너무도 과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우지에 없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사랑이 곧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땅,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진 그 보혈의 능력이 속히 드리울 줄을 믿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지금은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김소휘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이네요. 5월 28일 목요일, 가정의 달 5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후딱후딱 가고 있습니다. 좀 더워졌다가 또 흐려졌다가 그런 날씨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목요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앱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입을 벌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소리도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로 또 아뢰고, 하나님 잠깐 떠나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평소에 문자 보냈던 거 말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또 받을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어디 계셔서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여러분의 인생 찬양 신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이때 이때 이런 사연으로 이 곡을 만났는데 이 곡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곡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그 곡을 신청하는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라디오 예배 함께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집사님?
1: 네, 네. 잘 지내고
0: 어떻게
1: 있습니다.
0: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 남편분은 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1: 아, 퇴원해가지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0: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예.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1: 예.
0: 옆에서 노심초사하고
1: 네.
0: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많이 다치고 안 다치고도 그렇지만 또 이 처리 문제가 또
1: 네.
0: 예, 쉽지 않고
1: 네. 감사하게 잘 처리되고 네. 도와주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0: 네.
1: 감사히 또 외상이 없었어서
0: 네.
1: 감사히 생각하면서 저 퇴원을 잘했습니다.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저랑 우리 또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안은비 자매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 저희 셋이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동일한 하나님 한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운전을 하든 일터에 계시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부르짖고 또 소리내서 찬양 불러가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 무료로 메시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내가 하나님께 부르고 싶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우리 집사님 제가 잘 모르는 곡입니다. 오늘 가져오셨는데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0: 네.
1: 제가 한 1, 2년 전에 좀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이제 저희 찬양팀도 약간 무슨 뭐랄까 그 침체는 아니었지만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다시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0: 네네.
1: 이 찬양을 리더님이 주셨는데
0: 네.
1: 아, 저한테 솔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나한테 이런 이 곡을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불렀는데
0: 네.
1: 정말 제목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 찬양으로 또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 찬양을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부르게 되고 많이 좀 부르게 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0: 예, 예.
1: 생각이 나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0: 위로부 곡이죠.
1: 네네.
0: 다시 일어나. 혹시 여러분 잠깐 지치고 또 넘어졌던 분들 계시면 이 찬양으로 꼭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똑같은 거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저희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1: 아멘.
0: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저희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계신다면 오늘 라디오 앱에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자, 다시 일어나. 위로부의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께서 참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시는 곳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찬양을 잘은 몰랐는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집사님 목소리로 들으니까는 멜로디도 좋고 제목도 좋고 가사도 좋고 참 좋은 찬양을 또 네. 알게 됐네요.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0: 자, 신청곡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고요. 전주에서 듣고 계시고 양평, 또 평택, 화성, 서울 은평구 김세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베란다에서 예배를 합니다. 빨래 널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신청곡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6801번님 이제껏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31번님도 오셨고요. 의정부에서 라디오 예배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 요즘 참 어려운 가운데 일감이 없어서 일찍 퇴근해서 그래도 평안히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아요 라고 8008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도 오전에 장례식장 갔다 와서 방송 듣고 있다고 새끼라 화이팅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찬송가 몇 장 이렇게 해도 좋지만요, 제목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은이 학원 가는 길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7378번님도 이렇게 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이라고 3652번님이 신청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방학 중인데 이 방학이 교회 방학인지 학교 방학인지 정체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보내면 제가 갸우뚱합니다. 우리 3652번님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분 또 신청하셨고요. 또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도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아시죠, 집사님?
1: 네.
0: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걸 불렀었어요. 근데 집사님은 이제 좀 성인 돼서 신앙생활 하게 됐잖아요. 네. 그 뒤늦게 이 찬양을 또 알게 되셨나 봐요.
1: 네, 네.
0: 참 제목에서 말하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유 몰라 하고 딱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1: 네.
0: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0: 아멘, 아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504번님, 젊었을 때는 이 찬양을 별로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대책 없는 삶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점점 짧아지는 나이대가 돼서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오롯이 은혜로 매 순간을 살아온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전인태권사였다고. 그러게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살아가면서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조금 저도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직은 다 모르지만. 예, 자, 9152번님.
1: 예.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장폐쇄증으로 장이 꼬이는 것 수술하시고 요양 중입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물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예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지금 본인이 개척교회 은퇴 전도사님이시라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아유, 목사님께서 아마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산, 충남 예산,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부른다고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우리 5811번님 오셨고요. 성남 택시 잘 듣고 다닌다고. 우리 택시 기사님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아멘. 송파에서 3913번님, 부산에서 2126번님도 또 듣고 계십니다. 5415번님 오셨어요.
1: 저는 새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끼라 듣습니다. 지금 아이들 픽업하며 잠시 문자 보냅니다. 믿지 않은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지만 코로나 이후 방학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친정어머니도 시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길 소망하며 제가 순간순간 부르는 애창 찬양곡 나의 가는 길 찬양 신청해 봅니다.
0: 새 아이를 둔 어머니인 또 아픈 장애 아이도 키우고 계시고 매일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아이 픽업하면서 오늘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셨어요. 시부모님이 기적처럼 믿었는데 지금 방학 중에 계시는구나. 아, 친정 어머니도 아유, 그렇구나. 나중에 꼭 기회 됐을 때 우리 부모님 꼭 우리 새끼라의 전도 신청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지금 통화가 되면 지금 얘기하시면 지금 전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돈모의 목사님 곡이죠. 예수전도단 이제 불렀던 곡인데 이 시간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극동방송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저희가 찬양했던 곡이 이제 나의 가는 길 신청곡이었는데 시작할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집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안 하시길래 원래 여러분 제가 솔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집사님이 부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안 부르셔가지고 저 혼자 솔로를 하게 됐는데
1: 너무 좋았는데요.
0: 집사님이 제가 그 부모님 얘기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 봐요.
1: 네.
0: 혼자 울고 계셔요. 울고 계셔가지고 저 혼자 찬양했는데 왜 무슨 부모님 뭐 네. 지금 부모님 방학 중이셨던가요?
1: 아, 방학이 아니라, 입학을 안 하셨어요.
0: 입학을 안 하셨구나.
1: 네.
0: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 네. 생각나서 이게 좀 집사님이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제가 늘 비상사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많이 줄은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요? 이게 예. 저희 솔로 또 떨려가지고 저 못하거든요.
1: 너무 잘하시던데요.
0: 아니, 집사님이 하셔야 저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닙니다.
1: 네.
0: 지난번에 한번 부모님께 한 말씀 하셨잖아요.
1: 네.
0: 부모님 그때 들으셨대요?
1: 듣고 계시다가 네. 그 앞에까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오늘은요?
1: 오늘은 제가 보내드렸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0: 부모님 우리 김세희님이 부모님 생각하면 이렇게 우시느라고 제가 좀 힘드네요. 제가 힘들어요. 네,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희 집사님을 이 극동방송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아마 어떻게든 내 딸이 나오니까는 지금 부모님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직 교회를 나가보시진 못했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김

0: 김세희 집사님을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 부모님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시고요.
1: 아멘.
0: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김세희님 부모님도 꼭 알고 믿고 교회 나오셔서 그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신나게 이렇게 김세희 집사님처럼 눈물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더 많아요. 슬픔의 눈물보다 우리 부모님도 꼭 한번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 오늘 신청곡이 엄청 많습니다. 예, 바빠요 바빠. 예,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청곡이 들어와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아까 그 첫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 너무 따뜻한 찬양이에요.
1: 네.
0: 그리고 또 집사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감사합니다. 네.
0: CD 듣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찬양 사역자도 강추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4010번님 공감해요. 저도 요즘 눈물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입학 전입니다. 3532번님 그러게요. 예. 참

0: 아직도 예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무교로 사는 분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1: 네.
0: 방학 중인 분도 있고 이렇게 아예 입학 전, 예 방학이 아니라 입학 전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아 솔로 아니 하모니 좋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김세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친정 어머니께서도 교회 가셔서 예수님 믿어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 부르시는 날 꼭 오길 소망합니다. 김세희 집사님 우리 같이 힘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아멘. 주셨네요. 김 집사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 저도 체험했어요. 40여 년 만에 부모님께서 믿으시고 지금은 친정 식구들이 모두 믿고 목사님 두 분, 장로님 두 분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눈물의 기도가 꼭 이루어집니다. 힘내세요.
1: 할렐루야.
0: 8533번님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체험도 하셨고 또 위로도 해주고 계시네요. 이 시간 찬양곡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입학 전에 있는 분들, 교회 방학 중에 있는 분들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입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꼭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새벽 예배 다녀온 후에 축복송으로 불러서 깨웠던 찬양이래요. 2607번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참고 있어요. 듣고 가려고요. 얼른 지금 갔다 오십시오. 예. 야, 그 아이들 축복성 진짜 많이 들었겠다. 새벽에
1: 매일매일
0: 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렇게 깨운 게 아니라 이 시간 너 이렇게 깨운. 와, 정말
1: 저도 해봐야겠네요.
0: 야,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면서
1: 감미로워서 깨우기. 안 깰 수도 있어요.
0: 안 일어나! 이게 아니라 아, 참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은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저 감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어떤지 기다리시면 돼요.
1: 아멘.
0: 할렐루야 하고 7205번님도 오셨고 저희 딸 아기도 낳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안성에 사는 딸이 못 가고 있어요. 힘을 주세요. 0263번님 한번 전도 요청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제가 안 읽었죠?
1: 예.
0: 우리 김세희 집사님 오늘 위로의 문자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1: 아멘.
0: 어떤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문자 드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믿지 않으셨는데 인도하셨답니다. 아버지를 시작으로 할머니, 엄마, 친정 식구 7분이 한꺼번에 교회로 가셨고요. 지금 3개월이 되도록 믿음 충만. 더 일찍 믿지 않은 세월을 아쉬워하고 계세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1: 아멘.
0: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한번 3788번님 네.
1: 어머니가 폐암 사기이셔서 면역력이 안 좋으셔서 잠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세요. 새벽에 가끔 사람 없을 때 가시긴 하셨어요. 몇 번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도 힘내서 가끔 나가셨는데 요즘 몸이 더 쇠약해지셔서 제가 쉬시라고 얘기해서 새벽 기도를 쉬시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요즘 귀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 어머니 위해 신청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 그렇군요. 폐암 사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네요. 우리 어머니. 우리 3788번님 우리 또 어머니 또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네 힘내시고 3788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내서 한번 불러보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요.

0: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부터 제가 이 3652번님께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방 때 할까 방송 끝나고 할까 했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했던 분인데 교회 방학이냐고 했더니 여쭤보니까 방학 중 맞대요. 학교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여쭤봤잖아요. 예, 예. 교회 방학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봅니다. 3652번님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했는데
1: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예, 예. 지금 상당히 감이 멀거든요.
1: 네네.
0: 네, 좀 앞으로 더 앞으로 다가오세요. 네.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직접 한번 통화를 해주세요.
1: 네네.
0: 네네. 어느 지역이세요?
1: 포항입니다.
0: 포항이세요?
1: 네.
0: 오늘 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신청하셨던 분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같이 찬양도 하셨죠?
1: 네.
0: 지금 교회 방학 1년째 못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일만 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주시네요. 전화 올지 몰랐죠?
1: 당황스럽네요.
0: 예. 저희가 당황스러운 방송입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생방송 중에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요. 꼭 이번 주부터 나가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아,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3652번님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요. 꼭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예예.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 포항에 계시는 3652번님 초등 시절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잘 많이 부르셨다면은 거의 모태 신앙이신 것 같아요.
1: 네, 어릴 때 태어나 때부터. 네.
0: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1년째 못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 3652번님 선택하셔서 이 방송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1: 네,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네. 못 가는 네. 핑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꼭 가시는 걸로. 가실 교회가 있으십니까?

0: 저희가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1: 초석 교회는 있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0: 그러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1: 예, 그러죠.
0: 예, 교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1: 네.
0: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이제 문자로 나 갔다 왔다 라고 꼭 저희가 그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돌아가겠습니다.
0: 예.
1: 네.
0: 자, 이 시간에 전화 끊지 마시고요. 이 찬양을 우리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것
0: 예, 저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부를 수 있으면 불러주시죠.

0: 우리 3652번님.
1: 네.
0: 우리 3652번님 이번에 꼭 돌아오시고 3652번님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선물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라디오 예배 중에 우리 포항에 계신 3652번님 교회 방학이었습니다. 교회 방학. 이 교회 방학 우리 3652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김세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는비 자매님도 감사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과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 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 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제일교회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풍암제일교회 1층 만나실입니다. 살거리와 먹거리,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81국에 8254번, 062-681-82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0: 했고요.
1: 네.
0: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2: 손주까지.
0: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만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0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3: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론의 집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빠르게 죽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나는 뒤로 밀려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들이 의로운 자들의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벌하셨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로운 문들을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입니다. 의로운 자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빛을 우리 위에 환히 비추셨습니다. 손에 큰 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제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들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는 거만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주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나에 대해 험담을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백했더니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나로 주의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기적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주소서. 주의 법을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법도들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규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극동방송을 검색해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극동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굴욕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굴욕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항상 건강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라도 가장 빨리 달리는 자가 항상 선착 1등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와 뒤집어진 일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적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에서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는데 참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가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 시인은 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시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인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말씀을 그 영화나 그런 드라마 보면 배가 이제 그 침몰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수함이 뭐 침몰해가지고 어뢰에 맞아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서 이제 물을 내보내는 기관이 다 고장나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 숨에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2절도 그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세상에는 이런 또 무서운 수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수 이

사막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막이 그야말로 생텍쥐베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샘이 숨겨져 있는 사막도 있지만 모래수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수렁에 발을 디디면 빠져들어가네. 모래가 쑥쑥쑥 들어가. 마치 개미 귀신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와 같이 수렁을 파고 그 속에서 기다리는데 개미가 거기 한번 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룩수룩 밀려 움직일수록 밑으로 내려가서 그 개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잠자리 애벌레라고 그러는데 그 일명 그것이 개미 귀신. 그 애벌레가 개미 잡아먹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 모래 수렁이 있어. 그런데 이 모래만 수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도 그런 수렁이 있어요. 진흙 수렁이 있어요. 그래 진흙 수렁에 빠지면 이 가젤이나 영양이 막 뛰어다니다가 그 진흙 속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수렁 속에 진흙 속에 몸이 가라앉아. 그래서 나중에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 영양은 뭐 울지도 않아. 아 그러다가 수렁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 시인은 사람의 모함과 고통 그 여러 가지 비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목구멍까지 그 영혼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히다는 것은 소름이 끼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샤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야말로 너무 떨려서 기가 막히는 것이 소름 끼치는 그런 웅덩이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서 죽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금방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시인 소월도 얘기한 것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아 그것은 세상에서도 간절히 간절히 소리 지르고 불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지금 이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어갔는데 아이 시인이 기도하죠.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외치다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였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지쳤다. 지쳤고 너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 어디에서 오시는가? 하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눈도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져. 사람이 너무 사모하고 그리운 것이 많이 있으면 눈이 쇠한다고.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어서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소리도 안 나와서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경우에도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천막을 기어가며 사비량 선교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고난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에 대한 소망은 끊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해. 소시적에는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취직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래도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 보고 뭐 해서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이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물이 목까지 차오른 사람이고 수렁에 빠져서 한 번만 더 몸을 움직이면 그냥 꼴가닥 수렁 속에 진흙 수렁에 그냥 묻혀버린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지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것도 또 놀랍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나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다. 억울한. 원수가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저항하려고 보니까 원수가 나보다 강하고 원수가 모든 것을 그냥 다 빼앗고 내가 하지 않는 것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부당하게 나를 대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탄대로에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미 옛날에 많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 시험에서 직접 통과해서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7절에 그 원인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여기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사용

을 받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5절에서 이 시인은 나의 우매함과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을 5절에서 합니다만, 이 5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올바르게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심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가 없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실상 나는 심각하게 내가 이와 같이 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런 죄는 지은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꼴가닥 넘어갈 정도로 죄 지은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죄 지은 적은 없다. 욥기를 생각하면 돼요. 욥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자백하라고 할 때 욥은 절대 죄가 없다고. 내가 자식들도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내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빠질 정도로 나는 죄 지은 적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죄 지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보다 내가 무슨 죄에 잘못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값으로 이것을 받는다면 너희는 그 죄값으로 너희 가족 세돈팔촌까지 다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욥은 죄가 없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죄 지은 적은 절대 없다. 그러면 욥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내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의인들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욥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들도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몸이 아프고 이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갑절히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처럼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하여 덕을 보고 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복음을 전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다시는 복음 전도하고 전도 안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와 같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체험한 그 구원의 가족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은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피로 산 자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 있어. 그리고 그 피는 다른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요. 피값으로 사신 백성인데 하나님 아들의 피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물질이나 직장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결코 흔들거리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믿고 절대로 딴 데 가지 말고 끝까지 죽어도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이 고통 속에 아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참 기적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의 속사도입니다.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대박해 때 수없이 짐승밥이 되고 수없이 화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이제 반찬 그릇도 주고 빵도 주고 뭐하고 하고 온갖 거 주는데도 아 싫다고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잘 믿는 사람은 다 족족 죽었어요.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믿음이 시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핍박과 박해를 300년 동안 했어요. 주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300년 동안 기독교가 아 이것은 불을 꺼도 그건 다 꺼지고 소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없어졌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가 전진해 나아간 데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실 때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뿐 그래야지 나태해서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물을 보내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물을 그야말로 바가지로 아무리 바닷물을 퍼서 썰물로 나간 갯벌을 채우려고 해도 아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주님 이 배가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밀물이 들어와서 갯벌에 놓인 배를 바닷물이 밀어치면 두둥실 떠올라서 넓고 푸른 바다로 항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목이 쉬고 피곤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돼도 한나의 그 같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죠. 결코 변치 않고 주님 품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의인의 고난을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예언자적인 고난을 받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면 할수록 비난을 받고 그와 같이 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의 경우에는 주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의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이사야 53장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0: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 아멘.
0: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 예언자적인 그 같은 고난, 의인의 고난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고난당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것이 그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지금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역경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 고난의 목록을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뭐 여러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그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보고 먼저 같이 올라가시라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은 여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집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이상하게 됐구나.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집안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배척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사과 깎아 먹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됐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 믿더니 정신 나갔다 해가지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안 믿는 가족이겠죠. 또 나의 친구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3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어찌 돈은 보내주는데 밥도 못 먹고 얼굴이 그거같이 초췌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한 것이 나의 욕이 되었다면 나의 욕이 되었으면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더 검소하고 전략하고 이웃을 돕는 그 모든 것을 했더니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참고 금식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이건 이제 쓸데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도 공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로 내가 휩싸여 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속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0: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본문으로 광주 소망교회에 오래오래 남으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태도는 해석의 열매입니다.
2: 내가 만난 환난과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수용소 속에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것을 소진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한 컵을 가지고도 절반을 먹고 절반을 가지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몸을 씻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남으려면 이렇게

정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광주 소망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왔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표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가치관이 여기 있잖아요. 나는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오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오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오래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잘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오래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오래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와 그 직분을 끝까지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예수 믿는 일을 끝까지 살아남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험한, 이 수많은 경우의 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간증을 남겨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품어야 할 바위가 있어요. 버텨야 할 시간이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바위와 싸우지 말고 그 품어야 할 바위가 있어요. 버텨내야 할 인내의 세월을 지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흘려야 할 내 몫에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내 기분이 상했다고 던져버리고 차버리고 떠나버리면 내 몫으로 정해진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분 나쁘다고, 애매한 소리 들었다고, 또 다른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던져버리고 차버리고 떠나버리면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내 몫의 영광이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 몰랐어. 하나님,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지금 내가 말해주잖아. 몰랐다고 그래.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래. 그때는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안 와. 안 와. 안 오니까 기다리다 졸다 잠을 잡니다. 그때 왔다. 그래서 껌 중에 최고의 껌이 어떤 껌? 왔다 껌. 우리가 기다리던 신랑이 왔어요. 여러분, 평생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신랑이 왔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각기 신부들이 준비한 등을 가지고 불을 켜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 등불에 기름이 충분해가지고 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야 친구야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 빌려주면 나도 부족해. 나가면 소망주유소라고 아주 싸. 소망주유소에 가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으니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섯 명의 처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준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이 기름을 준비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 열어주세요. 기름 준비했어요. 그러면 알았다. 이제라도 왔구나. 마지막 날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야? 너 누구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다섯 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척당한 다섯 명의 처녀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오면 온다고 말을 해야지. 몰랐다니까요. 어제까지는 기름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탁 떨어질 오늘 신랑이 올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몰랐다고. 우리 친구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서 예수 믿자고 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이 땅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안 갔겠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정말 있다는 거 나는 몰랐어요. 내가 그것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다니다가 교회 끊었겠냐고. 내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내가 했겠냐고 몰랐다고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믿으면 안 되냐고 말하는 이 사람은 밖에 나가 기름을 준비해서 문 열어달라고 나 이제 기름 준비했다고 문이 열려요? 안 열립니다. 밖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는 누구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리고 나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핑계는 먹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광주 소망교회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듣고 오래오래 동안 광주 소망교회에서 살아남으세요. 여러분의 코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 믿는 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주 소망교회에서 친구를 만나라. 친구를 만나라. 여러분 오래 가려면 함께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 가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오래 믿으려면 함께 할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한번 오기도 힘들잖아요. 와서 등록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어요. 4주간의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친구를 만나야 돼요. 영적인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친구 따라 교회 오신 분 엄청 많습니다. 친구 같은 아내 따라 교회 오신 분, 남편 따라 오신 분 많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걸 내가 좀 의역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친구하면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과 친구하면 절에 다닌다. 맞는 얘기입니다. 잠언 27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냐.
여러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으면 나도

0: 가질 수 있어요.
1: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관심을 간섭이라고 뒤로 던지지 말고,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오십시오. 우리도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가지 않아요.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맞춤형 신방을 하고 맞춤형 섬김을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말고, 불편하다고 뒤로 던지지 말고, 숨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아니 반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베풀어주는 이런 사랑과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요.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사실은 모태 신앙이니 뭐니 하면서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교회 갈 형편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못 갈 테니까 뭐 오네 안 오네 걱정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주 아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을 널리 널리 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배운 적도 없는데, 가서 학원에서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스승을 삼아 사사 받은 적도 없는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잘하는 것, 내가 알아서 그렇게 잘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유, 아유,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제가 저를 봐도 기가 막혀.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기가 막힐 거예요. 어쩜 이렇게 죄를 잘 짓는지 몰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 혼자 두어서는. 그래서 경건은 뭐냐? 나 혼자 있을 때의 경건이 그게 진짜 경건이다. 아니,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누가 담배 피고 누가 술병 먹고 누가 여기서 죄를 지어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쏘는 거예요. 죄지어라, 죄지어라.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이기겠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믿음의 친구로 이기는 거고,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가 쏘아대는 사망의 죄의 불화살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전쟁 때 성 밖에 나가면 죽어요. 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교회가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간섭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 남편이 지켜지고 아내가 지켜지고 자식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 우리 나이에 아내의 잔소리, 아 그래요. 부모의 잔소리, 부모 잔소리 싫잖아요. 아내의 잔소리 싫잖아요. 잔소리가 싫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가 우리를 지켜내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그 소리들이 나를 지켜내는 큰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의 잔소리는 끊임이 없습니다. 끝이질 않아요. 그러나 남편은 곁에서 귀가 따갑도록 보채는, 남편을 곁에서 귀가 따갑도록 보채는 아내의 잔소리가 때로는 고마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건강에 더 신경 쓰는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다. 결혼한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년을 더 살고 신체 연령은 3년 정도 더 젊다. 이게 결론이요. 이분이 핸드릭 슈미츠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 잔소리가 보약이구나. 여러분,

0: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관심과 그 사랑을 찬솔이라고 뒤로 던지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기서 핵심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셨다는 건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심겨진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물 주셔야 되잖아요. 물을 주는 일이 뭡니까? 때로는 전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나는 광주 소망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품어야 할 바위가 생겼을 때 바위와 싸우지 말고 바위를 품으시고 버텨야 할 시간이 필요할 때 인내의 시간으로 버텨내시고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흘리셔서 오래 예수 믿으십시오. 광주소망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72-1004번 광주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뜻하는 자기 개발. 이 자기 개발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라, 노력하라 재촉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나부터, 내 마음부터 살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러고 보면 세상이 제시하는 자기개발의 방법은 절대적인 것도 완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고 타인도 제시할 수가 없죠. 진짜 자기 개발을 위한 방법,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자기 개발서보다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책, 바로 성경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5월 28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성경책 함께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겠죠. 누구에게나 그런 목표가 있을 텐데요. 우리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책. 성장하라고 재촉하지는 않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 중에 목요일이 제일 힘들다.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한 주의 절반은 지나갔는데 주말은 아직 먼 그런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으니까 이 시간 퇴근길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행저질라 들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원래 갓 퀴즈로 함께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은혜로운 찬양대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씩 쉬면 여러분들이 퀴즈 참여율이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쉴 수가 없는데. 오늘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또 행복하게 퀴즈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출석체크와 신청 찬양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N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책 토보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오벳의 주의 말씀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좀 배우고 채우면서 살아가죠. 저도 가끔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더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가끔 마음 한편은 좀 쉽게 지치고 공허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더 많은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참 특별한 책이죠. 무조건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남보다 앞서가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 법까지.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은 곳부터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도 분명 바쁘셨을 테지만 잠시라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분명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윤상윤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할게요.

네, 세 곡의 찬양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윤상은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옹기장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메들리,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나를 오라하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어진 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고요.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아, 그리고 또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개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거나 책을 읽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가장 오래 붙들어주는 건 결국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넌 안 돼! 라는 말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또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이런 말은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실수해도 끝이 아니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진짜 자기 개발은 내 능력을 키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강명식의 진리 함께 할게요.

네,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강명식의 진리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예람 워십의 주님의 시선, 그리고 홀리조이 워십의 주 음성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한 고절의 위로로 또 말씀의 깨달음으로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오늘도 말씀 가까이에 머물렀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마지막 찬양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며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 분쟁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에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기록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현대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전염병들을 막고 있으나 근래 새로운 전염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 2014년에 에볼라, 2015년 메르스가 창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역사 이래로 전 세계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3년 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은 7억 5,570만 명이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683만 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 접촉 또는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최대 75%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위협성 때문에 한국질병관리청도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사율이 최고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종말시계입니다. 2026년 1월 27일 핵과학자회의 과학안보위원회는 지구 종말시계 시간을 자정 85초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89초보다 4초 더 앞당겨진 것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멸망에 가까워진 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정의 이유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 위협의 증가, 인공지능 AI와 같은 파괴적 기술의 확산, 생물 안보 문제, 기후변화의 심화, 그리고 민족주의적 독재 정권의 부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세계 강대국들의 공격적인 정치, 군사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인류 전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 종말 시계는 단순히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계치를 넘어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리포트인

거주 불능치구의 저자 데이비드 웰스는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부터 반복되는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식과 사회의 근간을 뒤엎을 기후재난의 실재와 미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설교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하면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나서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설교자들이 이 경고를 비웃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재림의 약속에 대해 결코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 5분의 1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상당한 분량이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재판자리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여러 징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계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계시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기대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선행으로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얼마만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믿겠다, 언젠가 믿겠다고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

0: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호남지역 교회와 함께 생명존중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교회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나누기 위해 호남지역 생명존중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축하 및 특강, 3부는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석이 김용대 목사님의 말씀과 전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

18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제일교회에서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풍암제일교회 1층 만나실입니다. 살거리와 먹거리,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81국에 8254번, 062-681-82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전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천주영 선교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5월 31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68-6091번, 010-2668-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을 본문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우주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이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까지 가서 달을 이렇게 달 궤도를 비행하면서 인류가 한 번도 육안으로 관찰하지 못했던 달의 뒷표면, 지구에서는 안 보이는 달의 뒷표면까지 탐사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을 직접 우주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 우주에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그리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오차나 변수 하나가 생사를 가르기에 이 우주 탐사 기술은 우리 지구의 지금 현 시대의 최첨단의 과학, 온갖 과학 기술들이 총동원되고 또 최고의 인력들이, 그리고 거대한 자본들이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달 탐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달 탐사에 참여한 나사의 청소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한참 달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일정은 늦은 밤까지 계속 이어졌고 대통령이 늦은 밤에 화장실을 갔다가 그 화장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중하게 묻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대통령이 청소부에게 묻자 이 청소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제가 닦아놓은 깨끗한 화장실을 쓰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을 테고 우주선도 무사히 쏘아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통령과 함께하는 수행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사라는 이 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이분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그 사명과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향해야 할 그 방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부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 그래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한번 실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어느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굳센 결단도 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결단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전에는 의심하고 도망가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예루살렘의 그 중앙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메시아였다, 너희가 회개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6만에서 8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순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0: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었겠지만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일까요? 전에는 무너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오늘의 대지를 기도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주님,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0: 주님,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2: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0: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너희는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성경을 읽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또한 지혜를 얻으려고, 인도하심이 필요해서, 능력이 필요해서, 성장하기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참된 모든 보화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4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마음을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누가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설명을 잘하는 일타강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겨져 있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못 알아봅니다. 지금 내가 길을 걷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보고 깨닫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 단번에 일어난 하루 안에 잠깐의 일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을 썼던 이 사람이 또 다른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2: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0: 여러분 며칠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40일 동안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말씀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시간의 분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까지의 이 기간이 약 50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 50일의 기간 동안 이 50일 중에 무려 40일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나머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에 전무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낙심과 불신이 가득 차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으로 체험받은 제자들은 전혀 달라지죠. 40일간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가득 찬 제자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한 것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미 쌓여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천천히 우리 세 구절입니다. 119편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 내 눈을 열어서
0: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펼치면 저에게 빛이 임합니다. 미련한 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넘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있는 생명,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주여 약속하신 능력으로
0: 우리를 입혀 주소서.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혀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현 그대로 옷을 입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입혀주시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기도 하죠. 의사는 진료를 하기 전에 의사가운을 입습니다. 군인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투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방화복을 입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주탐사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나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주복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그 극한의 온도와 방사능 속에서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임무를 감당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우주비행사라 할지라도 우주복 없이는 우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진정 이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겠습니까? 52절과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였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킨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더불어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때에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마중물은 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시대의 죄악과 타락을 보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우리 시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열망하며 무릎 꿇은 그 기도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었던 1904년 웨일즈의 부흥, 1905년 한국 원산의 대부흥, 1907년 평양의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기독교학자들이 만나 이야기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함으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 이 부흥에는 부흥의 마중물과 같은 기도의 운동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부흥이 일어났던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 때, 이때는 약 11년 전부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가 깨어난다면 지금 잠들며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와 역대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들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어느 주일 예배 때에 주기도문을 외우던 한 여성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버렸습니다. 기도가 막혀 너무 괴로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가 용서하지 못했던 한 형제를 찾아가 용서하면서 그 교회에 회개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불이 이 도시에 번져나가 당시 10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탄광촌 도시였던 이 도시의 유흥 문화가 사라졌고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의 불이 1905년 원산과 1907년 평양 대부흥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은 열흘간의 기도에 전무했던

우리 새벽교회 역사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생명력이 있었을 때, 활활 타올랐을 때, 그 불을 밑에서 지피고 있었던 장작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불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금대접을 받으셔서 다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대접에 가득 담긴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버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금대접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던 기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 하나님의 앞에 쏟았던 그 눈물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드렸던 그 중보의 기도들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천사들이 그 기도들을 다 담아 금그슬에 차곡차곡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그릇들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 위해 우리 위해 그 은혜의 금그릇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쓰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낙심에 빠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마음속의 무기력과 좌절이 너무 커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교사를 소개받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자신의 영적 침체와 내적인 고통을 다 나누자 선교사님도 자신의 간증을 이 청년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랫동안 선교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 낙심하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어느 조그만 기도 모임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내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이 기쁨과 찬송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이 청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마음에 커다란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 나도 성령님을 제발 만나고 싶다. 그 갈망으로 결단하여 3개월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3개월의 기도 끝에 어느 날 기도하며 나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했다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자기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전과는 다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예전엔 3인칭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로 변했습니다. 예배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들이 모두 나 자신의 깊은 고백과 감동이 되었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자꾸 흐르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며 손을 들기도 하며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옮겨집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부어져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나의 영적 성장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훨씬 능가했다. 그때까지 내가 육군 보병의 수준이었다면 지난 얼마 동안은 공군 제트기를 탄 조종사와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이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 환경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0: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계속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는 누구든지 스스로 왔던, 누가 억지로 끌고 왔던, 이 예배당에 오는 누구든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 더 그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새로 와야 할, 우리가 이끌어 와야 할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더 담아내는 예배 되도록, 주차 안내, 식사 준비, 예배당 청소, 찬양 준비,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 나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권능으로 입혀져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 영적 싸움을 싸워내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복음의 증인으로 가득 찬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밭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밭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한 젊은이가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의 아내는 구걸하다가 사망했고요. 또 새 자녀도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는 감옥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던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고요. 그 젊은이가 존 버니언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풍성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좋은 이웃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셨고요. 신현미의 길 잃은 자의 친구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면서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버년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쓸 수 있었던 작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청하신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 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안성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송정미의 나의 기도, 이어서 돈 마시의 영어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미루어진 거사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미루어진 거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 화요일 새벽,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종종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혼자 기도하셨기에 제자들이 놀라진 않았지만 감람산에서 잠을 설친 터라 배고프고 짜증이 나 있었죠. 마침 예수님도 안 계셨기에 그들은 불평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눈이 마주쳤고 그들은 제자들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9, 10,

0: 본인까지 11명. 베드로는 누가 없어졌는지 보기 위해 다시 한번 동료들을 세어보았죠.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빌립. 그리고 그때 유다가 두 바구니를 들고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1: 어휴, 아 유다, 이 많은 먹을 것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2: 에, 아는 사람이 지었어.
3: 우리 아침인 건가요?
1: 어휴, 야 이거 다 먹고도 남겠어.
2: 에, 그래,
1: 자, 어서들
2: 그래.
1: 먹어. 에, 자,
4: 자, 여기. 바구니 좀 이쪽으로 넘겨봐.
2: 에, 그래.
1: 아, 이게 다 돌아가고도 남는다니까.
5: 아유, 조심하세요. 아, 그러다가 쏟아지겠어요.
2: 각장 마, 각장 마.
1: 다들 유다한테 고맙다는 말은 했나?
4: 에? 에, 유다, 아, 고마워요.
3: 아, 저기요.
5: 야구보랑 안드레도 먹게. 바구니 좀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2: 그래, 그래. 그래.
1: 아이고, 정말 배고팠는데 살 것 같네.
6: 저, 베드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뭔데?
6: 가끔이라도 그립지 않으세요?
1: 응? 아이, 뭐가?
6: 전에 살던 그 삶이요.
1: 에이. 아, 생각을 해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게 그립겠니? 아니면 썩어가는 물고기 냄새가 그립겠니?
6: 그럼 바다는요?
1: 별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럼 요한 너는? 뱃일이나 바다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 에? 그때가 그리워?
6: 뭐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고요한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배를 타고 바다에 있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 거려. 또 바다에서 보는 해돋이가 장관이잖아요. 서서히 붉어지는 하늘에.
1: 아,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다시 돌아가고 싶어?
6: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전 가끔은 한적한 어부의 삶이 그립기도 하거든요.
1: 하기야. 요즘에 좀 정신없긴 했지. 아, 아니 그나저나 너랑 야고보 둘 다 여기에 와 있어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겠구만.
6: 저희가 없어서 다른 청년 몇 명을 고용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떠난 후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고요. 우릴 이해하지 못하시거든요.
1: 우리 가족도 그래. 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이해하지 못하지. 그래도 이거 알아. 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 따르는 걸 바꾸지 않을 거야.
6: 저하고도요?
1: 그래, 너라도 예수님과는 바꾸지 않아.
7: 나다나엘, 네가 네 표정을 봐서야 돼. 네가 그렇게 난처한 표정 짓는 건 처음 봐.
8: 그럼 뭘 바랬던 거야, 빌립?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를 보러 간다고 한 건 너였잖아. 난 그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라 대수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뿐이지.
2: 왜? 뭐 때문에?
7: 얘가요? 아유, 제가 얘를 데리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라고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마치 무슨 선지자라도 되느냐?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요, 얘네 집안일을 일주일 동안 해주기로 했어요.
2: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7: 뭐, 아시다시피 우리 둘 다 집에 안 돌아갔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걸 알았거든요.
2: 선생님이 그때 어떤 기적을 행하시던가?
7: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은 멀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워낙 칭찬에 약하거든요.
3: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야. 물론 날 정확히 보시긴 하셨지만 내가 그때 여쭤봤잖아.

0: 나 어떻게 날 아시냐고. 아, 그때 그러셨어요. 빌립이 날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다고요.
1: 전 무화과나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그 근처에 계시지도 않으셨고요.
2: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3: 저 선생님, 이 과일 좀 드셔보세요. 어, 야고보, 바구니 좀 넘겨줘.
4: 고맙네.
5: 여기요, 선생님. 앉으세요.
4: 아니, 가면서 먹겠네. 자, 다들 갈 준비 됐지?
0: 어디로 가나요?
4: 당연히 성전으로 가야지.
0: 알겠습니다.
1: 자, 다들 일어나자고.
6: 네.
1: 우린 성전으로 간다.
6: 네. 자, 일어나. 린나! 군사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오늘 대체 왜들 이러는 건가? 샤마가 갑자기 아프다니. 샤마보다 더 좋은 학자를 어디서 구하라고? 대체사장님이 보내신 서기관들은 너무 어려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예수 상대는커녕 예수 제자 상대도 안 될 거란 말이야. 이 시간은 다 돼가는데 군사들은 오지도 않고. 린나! 린나! 린나! 군사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오거라. 벌써 한 시간이나 늦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필이면 왜 내가 예수를 상대해야 하는 거지? 게다가 이런 자잘한 것까지 내가 왜 신경을 써야겠냐고! 드디어 왔군. 얼마나 왔나 한번 볼까? 들어와라. 세 명? 니네가 전부냐? 지금 8명을 요청했는데 니네 사령관은 어디 있나? 됐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가자. 릴라! 서기관들과 학자들을 불러 모아라. 이제 바로 성전으로 출발한다. 이런 오합지절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먼저 예수란 자에게 망신을 준 다음에 대제사장님한테 사과를 받아야겠어.
3: 에? 나다나엘, 저길 좀 봐봐. 오늘도 오셨구만.
0: 제사장들이요?
3: 아, 그래. 근데 한 명만 제사장 같고 나머지 서기관이나 학자 같은데. 가만, 12명 정도 되네.
0: 베드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3: 응?
0: 어젠 무리들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수월하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7: 베드로,
3: 응?
7: 저길 보세요. 군사들이 같이 왔어요.
3: 이러니. 그럼 어제랑 상황이 좀 달라지겠는데.
0: 왜? 대체 뭘 하려고 군사들을 데려왔을까요? 우리를 체포하려고?
3: 나도 모르지. 뭐 어쨌든 지금의 심각성을 알려주려 하는 건 확실해.
6: 선생님! 선생님.
4: 그래, 무슨 일이냐?
6: 먼저 이 무리들 좀 조용히 시켜주시겠습니까?
4: 자, 이제 말해보게.
6: 선생님, 우린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을 잘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파니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7: 마치 오랜 친구라고 이런냥 말하는 게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0: 제사장들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만 할까?
3: 아니, 저건 굉장히 전략적인 질문이야. 위험한 질문이라고.
0: 위험하다고요? 왜요?
7: 어떤 답을 하더라도 좋을 게 없죠.
3: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건 옳지 않지. 하지만
8: 그걸 이렇게

0: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순 없잖아.
1: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걸 지지하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2: 근데 왜 예수님은 미소를 짓고 계시지?
3: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4: 엘리압 세상님, 여기요.
5: 선생님, 여기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3: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5: 아니, 나한테 지금 설마... 예, 황제의 것입니다.
3: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해라.
0: 우와,
1: 우와. 베드로, 네? 선생님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0: 뭐야? 에이, 설마.
1: 갑자기 가슴을 잡으시더니 넘어지실 뻔했어요.
0: 선생님, 괜찮으세요?
5: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1: 또 이 얘기야.
5: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맨 나중엔 그 여자도 죽었지요. 그럼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5: 아, 하지만 선생님, 제 질문은...
3: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가 질문을 하나 하지.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5: 다윗의 자손입니다.
3: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5: 와, 내가 여기서 이제
2: 그냥 가려나 본데요?
0: 에?
5: 이제야 뭘?
3: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찾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도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

못하게 될 것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0: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 아이, 이게 뭘 다 죽었잖아.
2: 아, 여기서 또 밤을 새야 하나? 춥고 무릉덩이 뿐인 여기서?
3: 그만해. 선생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셨겠어.
2: 배단위로 돌아가면 안 되나요? 적어도 이렇게 춥지는 않을 텐데.
1: 갈아입을 옷도 있고.
3: 아, 그만하래도. 자, 선생님께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시다니까 다 흩어져서 마른 땅을 찾도록 하지. 자, 어서 오세요.
1: 예, 네.
4: 베드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따뜻한 식사를 하고 편안히 잘 수 있을 것을. 왜 배단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나사로가 언제든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3: 그게 내 생각엔 누군가 우리를 염탐할까 봐 그러시는 것 같아.
4: 염탐이요? 누가 우리를?
3: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겠지.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고.
4: 정탐꾼이요?
3: 조용히 말해. 안 될 것도 없잖아. 특히 오늘 있었던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4: 그건 그래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걸 걱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 그럼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4: 잘은 모르겠어요. 확실히 우리가 염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일이 없잖아요. 매일 산속 어딘가 다른 데서 자고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신 것 같진 않아요.
3: 아이, 그럼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까?
4: 글쎄요, 우리 때문에? 그거 말고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3: 그래, 그런 것 같아. 뭔가 확실히 있긴 있단 말이야.
4: 그게 뭘까요?
3: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자고.
5: 어렵고 긴 날을 보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굶주린 채 비에 젖은 땅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침대도 천막도 없이 불편한 밤을 보냈죠. 하지만 다들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었기에,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었기에 편히 잠들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미루어진 거사.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김아영, 선은혜, 안효민.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지혜지요. 주님은 우리 인생 항로의 인도자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정한 인생의 바른 길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인생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따로 떼어놓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윤진의 삶을 예배로 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구별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드려질 것들, 그 제사, 제물들을 모두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 그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 힘으로는 완성된 그런 온전한 것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분 앞에 서는 삶이 되면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Come on Gathering의 Shirley Worthy,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조준모의 테이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05130 쓰시는 분, 알바 집에 가는 길,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신청합니다 라고.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이 거친 길 위는 아니실 테고, 삶이 거칠죠. 예. 평온한 삶이 없고, 다들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거칠고 힘들고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비키 요회의 Because of Who You Are, 루벤 스튜다드의 Shout to the Lord, 스티븐 커셰프만의 Fingerprints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 중에 자주 듣는 게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뜻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먼저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내 것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비전, 욕심, 고집은 비우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온전히 믿는 마음, 온유와 충성, 겸손, 용서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진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의 첫 찬양,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 절 사용하소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되게 하소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먼저 내 것을 비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요.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오늘은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개덜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구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내 것을 비울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별그대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밝힐 때 불꽃은 나누어졌지만 빛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빛은 두 개, 세 개가 되고 어둠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촛불은 나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은 줄어들기보다 더 크고 깊어지고,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도우면 하루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욱 풍성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오히려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친절, 작은 섬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빛을 밝혀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베세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여섯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유선의 에벤에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미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는 사건 사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뭐 흉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에서는 교회에서의 일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나누는 얘기들이 서로 덕이 되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흉보고 서로를 감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또 주변에도 흘러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서로를 핥히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모임들 그런 나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눠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또 모임이든지 남을 흉을 보거나 남을 욕하거나 불평불만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도 함께 모이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를 감시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곳곳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흘려 전해지는 곳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기쁜 소식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복음 통일의 귀한 가치를 심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북녘당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지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거든요. 꼭 함께 하십시오. 또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이용하셔서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 응원들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의 현실들 저희가 드라마로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 인권 드라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엄마, 여기가 제가 일했던 식당입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엄마 복송된 이야기 듣고는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던지. 여기 사장님이 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가는 방법도 알아봐 주시고.
1: 새별씨, 어서 와요. 아휴, 어머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0: 엄마, 저 여기서 새별이었습니다.
2: 아, 우리 새별이 잘 넓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휴, 별 말씀을요. 새별씨가 얼마나 예쁘고 똑부러지셨는지

0: 멋지게 일을 잘해줬는지 제가 큰 도움 받았죠.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고 일만 하는 게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 북송 소식을 듣고는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말을 꺼냈는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를 믿고 얘기해줘서요.
1: 사장님도 참 저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0: 어머님도 한국 얘기 들으셨죠? 한국 가서 좀 편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같이 여권 들고 놀러와요. 네, 여기서 식사는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요.
2: 네. 아유, 고맙습니다.
0: 아, 세표 씨, 김 사장님 만날 시간 다 됐죠? 김 사장님이 좀 무뚝뚝해도 책임지고 중국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한국 가면 꼭 연락 줘요.

0: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제 버스 타고 일주일 동안 저쪽 곤면까지 이동할 게란 말이다. 공안들이 곳곳에 계속 있고 버스에 올라타서 신분증 검사할 때가 많을 거다. 너는 중국말 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이 신분증 빌려갖고 와봤다. 자, 너는 장효경이다. 여기 있는 주소랑 생일 잘 외워놔라. 그리고 엄마는 모자나 담요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어야 한다. 깨우러 가면 내가 벙어리라고 하겠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1: 예.
0: 자, 그럼 저 버스 탄다.

0: 신분증 좀 보기요.
1: 자는 척해라.
0: 신분증.
1: 여기 있어.
0: 네. 신분증. 야, 네 일어나봐라. 야.
2: 예. 여기 있습니다.
0: 이게 진짜 맞니? 네 이름이 뭐이니?
2: 장효경입니다.
0: 그래. 우리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맞겠지. 그 옆에 걔 좀 깨워봐라.
1: 아, 저 사람은 말 못하는 장애인인데 내 데리고 함께 이동 중입니다. 버스 처음 타갖고 아까 내리겠다고 헛지나 난리를 부리던지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버스 안에서 난동 부릴 수도 있어서 자, 그냥 놔둬주시면 좋겠어.
3: 아, 그러니? 알았어.
1: 다행히 그냥 넘어갔다.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다. 이제 국경이다. 저기 산길 따라서 쭉 들어가 넘어가면 미얀마다.
4: 오늘 밤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1: 서둘러야지. 국경 쪽 가면 저쪽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5: 네. 미얀마 가면 덜 위험합니까?
1: 미얀마도 북한과 친선 국가라 잡히면 북송될 수 있다. 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은 없다고 봐야지.
4: 사장님. 아까 그 신분증 빌려주신 김에 좀만 더 빌려주십시오. 한국 문사에 들어가면 사장님께 꼭 천위안을 더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1: 그거 참 조그만 게 협상들 할 줄 알고 생활력이 있구만. 알았다. 그렇게 해라. 미얀마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자, 뒤치 말고 얼른 출발해라.
6: 여기요, 여기.
4: 엄마, 첫 장. 다행히 올케 찾아왔나 봅니다.
5: 아휴, 힘들게 산 넘어온 벌.

0: 마음이 있다야.
1: 조용히들 하오. 벌써 들키고 싶어서 안 들렀어.
0: 미안합니다.
1: 저기 있는 봉고차 타고 갈게요. 안 보이게 숙이고 이동하오. 밖에서 안 보이게 고개 숙이고 있으라.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다른 일행도 만나서 갈게요.
0: 에? 다른 일행이요?
1: 니네 둘만 태우자고 이 큰 봉고를 갖고 왔겠나? 이거 한번 끌고 오려면 2,000불은 되는데 네가 다 내게? 아이씨, 이것들도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0: 네.
2: 믿을 수 있는 사람 맞겠지? 왜 형, 내가 불안하다.
0: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될 것 같으면 후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자, 빨리 탈. 자, 지금부터 너희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고개 숙이고 있어라. 단속 걸리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저 앞에 차가 먼저 가면서 신호 줄 거니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제1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재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 항공유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합니다. 기후부는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LT메탈 등 관계기관과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총 48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피 찌꺼기와 쌀겨 등 신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연료화 기술 개발과 고효율, 고품질 생산 공정 구축,

공급망 관리와 탄소 발자국 산정 자동화 등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이며 동물성 기름을 활용한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 기술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국제항공 탄소 감축 상쇄 제도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코르시아가 의무화하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업이 폐자원을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원료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이어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중남미 시장에서 37%, 중동에서 34%, 동남아시아에서 21%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 지역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중남미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성장한 3,480만 대로 집계됐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A시리즈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1,290만 대를 출하했습니다. 또 중동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6과 A시리즈 판매를 기반으로 점유율 34%를 기록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속에 460만 대를 출하하며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옴디아는 갤럭시 S26의 견조한 초기 판매와 A시리즈의 안정적인 수요, 브랜드 투자와 유통 채널 확장 등이 점유율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삼성전자는 앞서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22%로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거점으로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도청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력 확충을 확대했으며 현재 쿠바 내 전자 도청기지 18곳 가운데 중국이 3곳, 러시아가 2곳을 직접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가 단순한 반미 국가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전진기지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 수도 아바나와 미국 플로리다 최남단 키웨스트의 거리가 약 145km에 불과해 미군 전략시설과 사령부가 밀집한 미국 남동부 지역에 대한 감청과 정보 수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정보시설을 활용해 미군기지와 전략자산을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쿠바에 러시아산 이란산 공격용 드론 도입과 추가 군사장비 확보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쿠바 정부는 미국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개입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위협을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23호가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킹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장기 체류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선저우 23호는 지난 24일 중국 간수성 주치한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된 뒤 25일 새벽 텐궁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기존 선저우 21호 승무원들과 임무 교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지휘관 주양조와 장주이안, 리자잉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참여했으며 홍콩 경찰 출신 컴퓨터 전문가인 리자잉은 홍콩인 최초로 중국 유인 우주 임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 공정 판공실은 이번 임무에서 우주비행사 한 명이 약 1년간 우주정거장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 유인 우주 역사상 최장 체류 기록으로 중국은 장기 우주 체류에 따른 인체 변화와 의료 방호 체계 검증, 우주 생명과학과 재료과학 등 100여 개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유인 우주선 멍저우와 달 착륙선 란웨, 대형 로켓 창정 10호 등을 개발 중이며 러시아와 공동 달기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오는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중 간 우주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에볼라가 확산 중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급속히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집단 발병으로 현재까지 867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04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민주콩고 내 에볼라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고되지 않은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분디 부조 변종 에볼라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데다 민주콩고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방역 통제에 반발해 진료소에 방화를 저지르고 혼란 속에 의심 환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인접 국가인 우간다와 앙골라, 부룬디 등 10여 개국도 감염 확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바레인 등은 여행 제한과 검역 강화 조치에 나섰고 르완다는 민주콩고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1친북단체인 제1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단체 강령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공식 반영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와 제1조선신보 등에 따르면 조총련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6차 전체대회를 열고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온 자주적 평화통일 성취와 6.15 공동선언 존중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으며 연방제 통일과 남북 해외 동포 간 연대 관련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또 제1한국인단체인 제1본대한민국민단과의 협력 방침도 폐기됐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상 통일 조항까지 삭제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총련은 대신 앞으로의 핵심 과업으로 제1동포권익옹호와 세세대 육성, 민족성 유지 등을 제시했으며 호종만 의장을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1955년에 창설된 조총련은 과거 북한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했지만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제1동포사회의 세대교체 등으로 조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30조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 이상을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총 20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주액을 넘어선 규모로 연간 총 매출의 약 58% 수준에 해당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6척 수주 등을 포함해 연간 목표의 53.8%인 125억 4천만 달러를 확보했고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에탄 운반선 등 총 19척 39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도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해양 풍력 발전기 설치선 등을 포함해 총 3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업계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에너지 운반선 발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해상 운송 거리가 늘어나고 선박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66.8% 증가한 2조 7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이 5월 이례적인 폭염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에 33.5도를 기록하며 1922년 세워진 5월 최고 기온 기록인 32.8도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여름철에도 35도를 넘기 어려운 영국에서 5월 기온이 35도에 근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올랐고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은 37도 안팎, 포르투갈은 최고 40도, 스페인 남부는 38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내 이상 고온 현상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상청은 올여름 한국의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 전쟁에 대한 기존 선전 논리와 현재 대남 노선 사이의 충돌로 전쟁 노병들 내부에서도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 일부 한국 전쟁 참전 노병들이 주민들 앞에서 한국이 적대국이라면 그동안 설명해 온 조국 해방 전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이들의 가족이 구역당에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전쟁을 미제와 괴뢰 도당으로부터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며 민족 중심의 서사를 유지해 왔고, 참전 노병들은 각종 사상 교양과 강연 활동에서 이러한 체제 선전에 동원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정권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 개념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일부 노병들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는 회의감과 냉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상징성이 큰 노병들을 직접 처벌하기보다 가족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민족 해방 서사와 최근의 강경한 대남 노선 사이에서 내부적인 이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강계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신의주 13도, 강계 9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8도, 평양 26도, 진남포 25도, 강계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다만 약간 강한 바람이 아침부터 시작돼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6도, 해주 15도, 개성 14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 28도,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5도, 성진 12도, 해산 7도, 무산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6도, 북청 23도, 해산 20도, 무산 1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이 하루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면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주의 이름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기나긴 괴로움 가운데 있던 시편 저자는 처음엔 눈물로 부르짖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온 세상이 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남과 북이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오늘 나눈 시편 저자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학대받는 자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호소할 때 응답하신다. 큰 회중 가운데서 부르는 나의 찬송은 그분에게서 왔으니 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온유한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너희 심령이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종족들이 그의 앞에서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통치하시니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민이 온 세상에 기름진 것을 먹고 경배하며 티끌에 내려가는 자들도 다 그의 앞에 무릎 꿇을 것이요 나도 그를 위하여 살 것이다. 또 후손이 그를 섬기며 대대로 여호와를 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도 그의 의를 선포하되 그가 이 일을 행하셨다 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차고 넘칠 제사장의 국가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임재정 씨의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헬라어로 복음을 갖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정글을 다니거나 복음을 들고 한국의 산맥을 넘어서 만주를 가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 사탄의 통제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0: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나에게 생활의 변화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서재필 박사님, 감옥에 갇혀 모든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상재 선생님은 우연히 마룻바닥에 끼워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뼘을 때리거든 왼뼘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 일본군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던 이상재 선생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은 이상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결국 두 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외면하던 이상재 선생님은 성경 말씀 두 마디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그동안 같은 독립운동가인 서재풀 선생님으로부터 수차례 복음을 들었으나 그때마다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에 우연히 만났던 성경 두 구절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청진시 포항구요 북향동에 서 온 장용아입니다. 갈라졌던 우리 가족들도 꼭 만나는 그날을 기원을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영원히 구임만을 믿고 따르며 영혼을 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손들고 오는 그날까지 찬성으로 구휼을 받들겠습니다. 그날이 꼭 어리라 저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자매님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인 천부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임승종 씨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연이어 찬송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청진이 고향인 장영화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이와침 버콰이어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했습니다. 미쁘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상처 입은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나팔을 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할 그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채워나가실 오늘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75년의 긴 세월을 남과 북은 갈라져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을 받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북한은 10년이 넘는 고난의 행군과 계속되는 경제 침체, 식량 부족, 독재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세계 최악의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국민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교회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힘들고 비참하여 헛된 우상들을 찾아 마음을 의지하고 있으며 김씨 삼부자의 세습 독재 정치가 왜 나쁜지도 모르고 남북 분단의 모든 잘못이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이라고 세뇌되어 그들에게 이를 갈며 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습니다.

0: 우리의 땅끝은 바로 북한입니다. 저는 한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제주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대전에 있는 탈북민 성경통독반으로 인도하셨고 북한을 복음통일로 하나되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탈북민 통독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강 선교사님이 24년의 긴 세월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김으로 북한에서부터 많은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며 북한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말씀 통독은 오후 6시에 끝이 나고 하루 3시간 30분 기도와 말씀 암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과거에 저지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은 제가 북한에서 쌀 장사를 하며 사용했던 선절과 자그마한 자루를 보여주셨습니다. 조를 꺾거나 절 손잡이 바로 뒤에 새 조각을 꽂는 속임수로 1, 2kg의 식량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어서 겨우 1kg를 사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머니와 절추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등 저는 정말 비열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에서는 장사꾼은 제 어미도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땅은 정의와 진리, 양심이라는 것을 눈뜨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또 어느 날은 당시 83세였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꼬부라져 지팡이를 짚고 먹을 것과 머무를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제 자신이 착하고 양심적이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저의 모습은 강도였고 도둑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제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정말로 악한 죄인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저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라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인공 김소희 자매 삼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에서 숨죽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민들의 삼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김소희 자매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간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 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려왔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풍요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이라는 연단의 기간을 지나간다면 알게 모르게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주 목계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흠의 역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인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분노 모든 잘못된 인간의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네. 주님이신 평안함과 기쁨이 임할지어다. 네.

0: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완연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서울과 대구, 여수, 포항이 17도, 강릉과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이 15도, 청진이 14도, 신의주가 13도, 함흥이 11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함흥, 서울이 28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대구, 광주가 27도, 개성과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부산,

목포가 25도, 청진과 포항, 제주가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게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이 비추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따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합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가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항상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0: 더해 주옵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그 필요를 채우셔서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로 마음껏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담쟁이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벽을 만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곁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이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가슴 벅창 동행의 비결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인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다가 보면 아주 슬픈 리듬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살았으며 죽었더라. 또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었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무한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슬픈 사망의 리듬을 깨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대신에 아주 놀라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거저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걷다가 하늘로 옮겨진 인생이었습니다. 에녹이 했던 동행은 히브리어 원어로 히트 할레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어쩌다 한번 같이 걷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걷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매일 걷는 것이며 나의 발걸음이 무의식 중에도 그분을 향하는 습관적인 동행을 뜻합니다. 에녹은 3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폭에 자기 발걸음을 철저히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하게 동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며 아주 두렵고도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당시 고대어로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엄중한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유명한 노아의 대홍수가 터집니다. 세 사람의 나이를 더하면 정확히 969세가 됩니다.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바로 그 해, 그 달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에녹에게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에녹은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겠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곧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전쟁, 도덕적 타락은 마치 노아의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에녹처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야 합니다. 에녹이 365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구체적 핵심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6절에서 그것을 단 한 단어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서 숨쉬고 계시는 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마치 마음이 너무 잘 맞는 단짝 친구나 노부부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이기 전에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주님, 사실 저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친밀함,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척추 부상으로 평생을 누워 지내야 했고 나중에는 의식조차 희미해져 대화가 불가능했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매일매일 다정한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신학적 성취나 거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 곁에 머물며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놀라운 동행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걷는 거친 길, 눈물 젖은 죄인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깨어지지 않을 이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0: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퉁이마다, 눈물 흘리는 골방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시는 인생길이 외롭고 지치십니까? 보이지 않는 두려운 미래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합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첫째,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는데도 18절에 보니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춰 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첫 마디로 나온 고백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지요. 미천한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해요. 지난 이틀에 걸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주어야 영적 원리가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쉽게 다가오시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해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종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윗은 자기 노력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큰일을 행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은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비천함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나요?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둘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다윗의 기도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 구속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2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

주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해요. 다윗 언약은 사양할 일이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다윗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자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시내산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런 간구를 드릴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맞아 맞아 말씀대로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십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자기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말씀하셨사오니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적인 왕국의 화려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알아들은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내가 주 앞에 한결같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간구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당당한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나요? 중독이 있으신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사역자인 동시에 마약, 도박, 음란의 문제로 온 집을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고자 음란과 탐식으로 저 스스로를 방치하다시피 했죠. 어머니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저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며 공동체에 힘겹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었던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환경을 통해 수급자 전형으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기자 저는 투기성 코인, 음란업소 출입, 게임, 음식에 마음대로 돈을 쓰며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비대해진 몸과 악화된 우울증, 중독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에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중독자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지요. 일상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직하고 약도 꾸준히 먹으면서 공동체 안에 한 자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늘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제가 만남과 헤어짐을 결정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자 교제의 모든 위기마다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기도를 부탁했지요. 안목의 정욕과 상대방의 환경, 조건을 따지며 주고받는 사랑만 하려던 제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직 말씀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결혼 생활에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공동체에 잘 묻겠습니다. 결혼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기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 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당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화려한 번영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구할 때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려

0: 하나님 뜻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의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번영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이 100% 오르시고 참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 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름다운 날 5월이 하루씩 가는 게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벌써 5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실록의 아름다움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태산 같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그 어느 누가 봐도 기독교인으로 보일 자신 있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넉넉한 날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갈보리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녀와서는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집이랑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딸을 대견하게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늘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란다. 그런데 엄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니? 딸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는 며칠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이사 갈 준비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여행을 잘 떠나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는 얼마나 오래 제대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서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사 준비를 잘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손인경 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성경적 가치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AD 66년 67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추정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최고의 선교사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의 편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는 그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 박해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지막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위력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유익성, 성경의 기능,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한 기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얘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어때요? 매우 비슷해요. 성경 계속됩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중상모략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래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제가 잘 안 보기도 하고 거의 볼 시간도 잘 없지만요, 잘 못 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거의 이런 내용, 그쵸? 아니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여줘요. 정부의 모습도 보여주고 요새는 한창 국정감사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얀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10절 11절 건너뛰고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세요? 만약 안 받는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지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디모데아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디모데는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 외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러버스 또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다음 세대가 말씀 세대가 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코로나 때도 열심히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말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구경수, 사회, 과학, 자연,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분야의 학문의 전문을 이루고 전문성을 갖고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감동, 거기 보면 또 다른 작은 글씨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거기 밑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징계하기에 이런 단어. 원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두가 각 장, 각 문장, 각 구절 아니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God breathed, breathing 하나님께서 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래서 생명이 됐을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교훈, 닥트린, 원리, 원칙, 방법, 기본 진리 아주 가장 기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 원칙으로 오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방금 말씀드려도 그 책망 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기능, 소위 성경의 4대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4대 목적 또는 4대 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17절 이어

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이게 온전한다는 개념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이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능력 있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이나 흘러갔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말세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본문 좀 보여줘봐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웠나니가 아니잖아요. 구경수 세상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지식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르게, 선하게, 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성경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삶의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하고 일부 예배 때는 이 바이블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못했어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였어요. 비블로스. 비블로스라는 말이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기오 그라페. 거룩하게 기록했다. 그라페란 말이 서물, 성서, 기록한 것, 기록한. 이게 바이블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 그 다음에 바이블, 이렇게 온 겁니다. 옛날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할 때 scripture 이렇게 씁니다. scripture. 근데 그거는 라틴어 scriptura에서 왔어요. scriptura. 이 scriptura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뜻 똑같은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scriptura라는 말 말고 또 라틴어 가운데 성경을 나타낸 말이 canon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canon. canon. canon, cano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canon은 뭔가 하면, 이 canon이라 말했던 우리말로 표현할 때 발을 정자에 경전 경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경은 기준, 자, 표준, 측정 도구, 잣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갖다 잣대를 대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잣대를 대보면 이게 곧게 되어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뚤어지고 바른가를 재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는 요만큼 성장했네. 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요 정도 되네.

이거라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살아온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틀라이트, 브러드, 브레드린 뭐 이런 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처음에는 섹타로 시작했지만 두 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신앙 삶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출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 거의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 아미시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대답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악하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악한 겁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선함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헬라어로 카논이란 말, 곧은 막대기입니다. 기준선, 측정하는 자. 라틴의 조금 저 정경 카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규칙, 모델, 모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성경입니다. 모든 모범이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 원칙,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가치. 가치가 뭐죠? 우선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건 참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쓸모가 있다 또는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유용한가 종종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격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요. 생뚝지 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와 당신 그 말 100만 불짜리세. 말을 돈으로 따지는 겁니다. 야 그건 5원짜리도 안 된다. 3원짜리도 안 된다. 10원짜리도 안 된다. 가볍게 보는 거죠. 숫자로 표현한다. 쓸모와 유용성을 따져서 값어치를 따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중요성을 따지는. 이건 정말 이건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인간의 욕구와 관심, 관계의 미래에 갖게 되는 중요성, 필요도 있다. 이건 꼭 필요하다. 삶에 꼭 필요하다. 값은 없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아, 잘 모르세요? 황금은 없이 집에 황금은 없이 살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니까 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서 한돈에 80만 원, 90만 원 막 육박하니까 와 요새 막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금 가진 거 있냐고. 그건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행동 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기준이 뭐예요? 학군이 좋은가? 시장이 가까운가? 자주 말씀드립니까? 교회는 가까운가?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있는가? 가끔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까를 생각해보면 그 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면 돈 잘 벌어. 교회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도 누가 물으면 자기가 뭐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에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걸 잘 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을 때만 아멘하고 나가면 그냥 교회당 밖에 나갈 때 그냥 얼른 반납하고 그냥.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가치 기준이 뭔가 하면 진선미예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참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게 철학적인 기준입니다. 경제학적인 기준은 가격, 가치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이나 화폐의 구매력이나 금, 보석 이런 같은 거, 상품, 재화의 가치 사용하는 것. 근데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의 물 한 병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내가 돈이 천만 원 있는데 지금 목이 너무 가려요. 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한 병 갖고 있는데 천만 원 달래요. 죽어 사 먹어요? 그냥 돈 갖고 죽어요? 상당히 죽을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때 물 한 병은 천 원도 안 되는 물 한 병이 그 순간에는 천만 원 해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가치, 환경적인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보다 정직함이 중요한 가치라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건 정직한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나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 biblical value,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가치, divine value, 하나님의 신성한 가치란, 높은 가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high value, 영적 가치, spiritual value, 불변의 가치,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 이건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ultimate value라고 합니다. 영원한 가치, eternal value.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 조금 전 사막에서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만 원짜리 물 마셔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또 갈증 와요. 상황적인 가치.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non-material,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ntangibl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즐기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 조금 전 공기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태양, 햇볕, 돈 안 내지만 엄청 강해.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태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농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가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더 필요한 것인지, 돈 얼마를 받을래? 정말 충성스러운, 이게 충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함, 인내, 섬김, 자비, 양선, 절제, 온유, 겸손, 이해, 용서, 배려, 나눔, 구제, 얼마나 많은, 이 높은 가치들, 이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조금 전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곧 없어질 가치입니다. 변하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세적 가치라고 말하고, 자연적 가치라고 말하고, 상황의 가치라고 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금, 은, 보석,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당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사가지고 짐승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영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0: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함께 간 권사님이 그 부잣집에 있는 자개장 앞에, 그 화려한 그 집 앞에 가방을 탁쓱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3-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성공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소망을, 무너진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시대의 거짓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이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29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인생. 나는 믿는다고도 하면서 의심도 한다. 나는 내 마음을 열어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을 닫기도 한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한다. 나는 외로운데 외로울수록 바쁜 척한다. 나는 남에게 쉬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한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한다. 나는 너그러운 척한다. 하지만 까다롭게 굴기도 한다. 나는 내일을 품고 오늘은 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살고 있지?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흔들리고 갈팡질팡한 모습, 어찌 보면 이 모순 가득한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저의 진짜 얼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하고 또 새로워지게 또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만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영적 스승 바울을 만나면서 시대를 깨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됐죠. 맞습니다. 만남은 존재를 바꿉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해도 평범한 나무꾼을 만나면 아궁이 속 장작으로 타 없어지지만 훌륭한 대목수를 만나면 거룩한 궁궐의 대들보가 되겠죠.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갈팡질팡하고 모순투성이인 청개구리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반석이 됩니다.

갈팡질팡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행동은 이렇게 되는 청개구리를 닮은 우리의 인생. 하지만 내 힘과 결단으론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코치,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최고의 작가이신 예술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빚어가실 거예요. 복된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참 응원하고 축복해요. 우리 0183님도 어제 오프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접니다 하셨대요. 그런데 아, 어제 오프닝을 듣고 접니다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던 방송을 들으셨대요, 어저께. 근데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바로 접니다. 이야, 참, 예, 접니다. 저는 다 접니다.

다 저예요. 다 저 같아요. 2066님 오프닝 말씀 공유하고 싶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피디님 5월 한 달 동안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침 방송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6월에 일상이 곧 다가올 텐데요.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5월도 지켜주시고 또 6월도 지켜주시고 우리 0072님이 지금 급한 문자를 주셨는데 PD님 급히 기도 요청합니다. 박주배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119로 이송 중인데 아침 방송에 문자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아침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또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인도하시는 일상인지 그리고 우리 박주배님도 오늘 이렇게 또 기도 받게 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얼른 또 일어나시고 긴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분들이 1초라도 화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7163님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 그 청개구리가 전데요. 어쩌면 매일 저의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6월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즉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지금 분주한 22만 명이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시작됐던 지방선거 사전투표. 오늘 아침 6시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아침이죠. 내가 딛고선 이 나라 또 이 땅 더 따뜻하고 공의로운 곳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나라 우리 성도들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한 표의 그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하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사전투표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참 가능한 신분증 확인해 주시고 또 투표 시간과 장소들 여러 가지 사전 안내사항들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과 내일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3,57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6089님 출근길 차 안에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찬양을 따라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에 차를 보니 극동방송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그럼 같이 서로 찬양한 거 아닌가? 야, 서로 빵빵 신호하며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셨대요. 야, 이런 일들이 응원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나를 그럼에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5319님 9469 5월 한 달도 극동방송 통해 큰 힘 얻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또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를 좀 보내드리고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참 귀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고난의 쓴맛은 깊은 맛을 내는 비결이다.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방송 듣지 못하셨으면 제가 영상 링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샵

0: 9번으로 인문학 문자 주시고요.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인간 수업 홍 박사님 만나봅니다.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0: 자, 특별히 이제 부부의 날을 좀 지나면서 네. 오늘 주제 부부에 대해서 답은 좋겠습니다. 뭐 부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죠. 왜 뭐 이거는 뭐
1: 해도 하도 끝도 없죠. 뭐.
0: 그런데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네. 단어를 저희가 좀 꼽아봤는데 네, 네. 그것은 일상형 트라우마라는 표현이었어요.
1: 네, 네.
0: 일상형 트라우마 뭐예요, 이게?
1: 트라우마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0: 트라우마 뭐 내가 네. 그때 아주 깊게 받았던 상처, 뭔가 그렇죠. 각인된 장면, 한 거 좀 생각났던 뭐 그런 그렇죠. 어려웠던 마음들.
1: 이거는 순간형이죠. 어떤 한 순간에 내가 트라우마를 받아서.
0: 그렇죠.
1: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예. 거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뇌가 참을 수 있는 거 이상의 스트레스를 보거나 듣거나 느꼈을 때 오는 거.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는 트라우마가 안 되고 참지 못하는 것만큼의 그 감각이나 소리나 시야나 청각 느낌으로 왔을 때 뇌 안에 저장,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 그래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슴이나 토끼 같은 데는 둘이 가다 하나가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다시는 그리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또 그리 가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인간은 이제 그리 안 가잖아요. 절대 그 근처도 기억하죠. 안 가잖아요. 안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본능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순간의 트라우마인데
0: 예, 예.
1: 일상의 트라우마는 무슨 말이냐면 작은 바늘로 매일 조금씩 찔르는 거예요. 매일. 매일 조금씩. 그럼 얘는 바늘만 봐도 기겁을 하는 거죠.
0: 예.
1: 근데 처음에 조금 따끔하고 말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다음 매일 계속 찔르면 이게 한 번에 바늘로 콱 찔린 것만큼 큰 트라우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대부분 남편 옛날에 주식을 뭐 해서 집을 날렸다, 뭐 도박을 했다, 뭐 이런 큰 트라우마가 있는 집들은 몇 집 안 돼요. 대부분은 작은 일상형 트라우마를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네, 한 예를 들어보면
0: 예를 어떤 게 있어요?
1: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부부가 살다 보면 애들도 꾸중할 수도 있고 부부도 다툴 수도 있어요.
0: 예.
1: 자, 다퉜어요. 그럼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큰 트라우마가 될 만큼이에요? 조금이에요.
0: 조금일 수
1: 조금이에요. 있죠. 자, 그러면 뇌는 언제 저장을 하냐? 잠잘 때. 잠잘 때. 자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0: 자기 전에 풀어라.
1: 반드시 자기 전에 풀어야 돼요. 자고 나서 내일 풀어야지. 이 인간 쳐다보듯이 오늘 말하기 싫어. 그래, 오늘 그냥 자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그거 잤어요. 그러면 잠잘 때 이제 얘는 이 작은 트라우마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저장됐어요. 요만큼. 바늘 하나 찔렸어.
0: 예.
1: 그 다음날 며칠 뒤에 또 싸웠어. 에휴, 자존심 상하니까 내일 하지. 지나면 말자. 뭐 이걸 갖고 내가 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냥 말자. 그래, 또 잤어. 또 저장이 돼. 또 한번 찔린 거야. 이렇게 계속 찔리다 보면 뇌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생각과 뇌는 구분을 해야 돼요. 생각과 뇌는 달라요. 그 뇌는 생각은 아무 상관없이 어떤 받은 행동만 갖고 저장을 하거든요. 생각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뇌는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남편이야 저런 사람이 나를 계속 스트레스 준 거야. 그럼 바늘만 보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 이걸 도피 호르몬 그래요.
0: 예.
1: 이런 것이 계속 1년 2년 쌓이면 큰 트라우마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 그럼 뇌는 어머 여보 우리 남편 이게 아니라 적이 들어왔다. 이제 뇌 안에 공습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적이 왔어. 그럼 뇌는 긴장을 하겠죠. 적이 왔으니까. 그럼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해요. 집에 들어와서 밥 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공격이 시작됐다. 드디어 공격하고 있어. 빨리 방어를 해.
0: 방어해야 돼.
1: 밥 줘. 그러니까 좋게 말이 나가겠어요. 공격형으로 나가겠어요.
0: 방어. 공격형
1: 그렇죠?
0: 나가죠.
1: 방어니까 공격을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무슨 밥 맨날 뭐 내가 밥순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남편은 깜짝 놀래죠. 갑자기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밥 달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당신 소리 지르고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뇌 안에서는 적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방어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내가 집에서 밥 달라는데 말이야 이제 큰 소리 나오죠. 그럼 부인은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올게 왔다 더 세게 공격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것 때문에 다투는 부분이

0: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부부가 다투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남편이 반복적으로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남편이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잠을 안 자고 뭐 소소한 뭐 증권이나 뭘 하다 돈을 좀 계속 찔끔찔끔 날렸다거나
1: 예.
0: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하여튼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작은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할 때만 뇌가 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바늘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인이 이만큼 찔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방어를 하니까 갑자기 당신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무슨 말 했다고 화를 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그래? 이렇게 다툼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1: 이야.
0: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일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1: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0: 많죠.
1: 예를 들어 뭐 좀 치약 뭐 밑에서부터 왜 안 짜?
0: 네.
1: 중간부터 짜. 이거 뭐 이게 뭐 트라우마냐 하지만
0: 나는 거예요.
1: 이 사소한 것을 그날 밤에 풀지 않고
0: 네.
1: 정말 이게 계속 쌓이면
0: 네.
1: 어느 일상형 트라우마가 된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양말도 쫙 계속 놓으면 되는데 똘똘 맞아서 자꾸
1: 뭐
0: 놓으면
1: 그런, 예.
0: 부인이 처음에 그냥 참다가 그다음에 말하고 마다니 쌓였어요. 양말만 보면 그때부터 양말 이제 남편이 들고 갈 때부터 남편 좀 필려고 그랬어요.
1: 예,
0: 근데
1: 야.
0: 부인은 양말 똑바로 펴서 똑바로 좀 해. 당신 한 번도 그런 적 못 봤어. 난 이미 오늘 그렇게 안 하고 똑바로 하려고 했거든.
1: 남편 입장에서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0: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트라우마가 딱 오니까 당신 양말 또 아무 데나 버릴 거지.
1: 아.
0: 똑바로 펴서 제대로 놔. 나 당신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 아, 지긋지긋해. 과하게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도 이거 봐. 똑바로 필려고 있었잖아. 내가 말하니까 그렇지. 말 안 했으면 당신 또 버렸어. 자, 이게 일상의 집에 일상의 집.
1: 아...
0: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 옷을 벗으면 항상 그 자리다 놔. 내가 당신 옷 걸어주는 사람이야?
1: 야...
0: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 지금 걸어주면 되지. 뭘 그래. 한두 번이야? 이게 내가 이제 쌓인 거예요. 맨날 수건을 쓰면 그 자리다 놓고 여기다 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트라우마 때문에
1: 예.
0: 싸우는 게 거의 90% 넘는다는 거예요.
1: 야
0: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살아야 돼요?
1: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알려주세요.
0: 그래서 좋은 트라우마로 덮는 거예요.
1: 오.
0: 좋은 트라우마로 덮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양말 예를 들었을게요. 예. 양말 벗으면서 부인이 말하기 전에 아 양말 잘 계속 넣어야지 아내한테 안 혼나겠다 이러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1: 오.
0: 하고 딱 갖다 놓으니까 부인이 기분이 좋아진 거야.
1: 야.
0: 그 다음 날 또 해. 그러다 어쩌다 한 번 또 버렸더니 며칠에 가나 그랬어 내가.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트라우마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땐 트라우마를 좀 없애야 되잖아요.
1: 예.
0: 아 여보 깜짝했다. 알았어 또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트라우마로 나쁜 트라우마를 덮으면 이 좋은 트라우마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좋은 기후에
1: 예.
0: 파스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내가 혼자 고민해보고 우리 아내가 어떤 부분에 과잉 반응하는가 또 우리 남편은 어떤 부분에 과잉 반응하는가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작은 일상형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없애는 거는 자존심만 없애면 무조건 됩니다.
1: 그럼 박사님 하나만 더요. 그게 좀 느껴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제 물론 네. 자존심을 없애라고 했는데
0: 네.
1: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작은 거지만 난 작게 생각하는데
0: 네.
1: 저 사람은 이제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0: 네.
1: 그걸 좀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고쳐질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어떻게 잘 느껴질까요?
0: 아 느껴지는 걸 맨날 혼나는 거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혼나는 거.
1: 아 그걸 생각해야
0: 네.
1: 되는구나.
0: 그걸 말해. 네. 그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이미 내가 양말을 벗는 순간 아내는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이제 또 쳐다보고 있는 거 안 보는 척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그동안에 여러 번 했던 이 트라우마가 나오니까 세게 나오죠. 남편은 양말 한번 버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세게 나와. 근데 부인은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고 남편은 한 번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한 번이고 이미 우리 아내 뇌에는 수십 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특별히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가 이 부부 관계에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큰 트라우마처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아마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박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부부가 싸우려고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1: 행복하려고.
0: 근데 싸우는 날이 많아요. 행복한 날이 많아요.
1: 싸우는 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대단한 거에 별것도 아닌 거예요.
1: 별것도 아니에요.

0: 결국 이걸 일상형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가 지혜만 조금만 있으면 서로 바꿔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혼날 일이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1: 네. 오늘 혼날 일이 없어지는 그런 하루가 네. 되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저희가 이렇게 또 말씀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상형 트라우마 이 부분을 아마 너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마음의 교훈들 한번 새겨보면 좋겠고 오늘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 아침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또 이 링크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찬양하니 힘이 납니다. 우리 가정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3109님도 그렇고요. 9841 콕 집어 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제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아, 참 일상형 트라우마 오늘 인간 수업 이 영상 링크 많은 분들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으며 또한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충동성과 공격성이 더 높아지는 부정적인 되먹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 정보대학원의 데이비드 레바이 교수는 게임 중독이 청소년 뇌의 팝콘 브레인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는 스마트폰의 게임, 동영상에 자주 접하여 뇌가 변형되어 팝콘이 튀는 듯한 강한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만 현실 세계 일상적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망가진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2살 이하 유아에게는 스마트폰, TV, 인터넷을 조금만 보여주라가 아닌 아예 보여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2살 유아는 한국 나이로는 서너 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어린 나이에 컴퓨터 게임에 자주 노출된 경우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증가는 차치하더라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블록 쌓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잘 못하는 등 뇌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너 살이 안 된 어린 자녀를 둔 기독교 양육자들은 이 사실을 잘 파악하여 은연 중에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만화 백설공주에서 마녀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니라고 물으면서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죠. 만약 성도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뭐가 아름답니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아름다울 미 한자를 보면요. 양양자에 큰 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 사역으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쩌면요, 이 아름다울 미자, 양양자의 큰 대자, 이 자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럽고 험악한 십자가지만 그 속에 담긴 구속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오혜진의 찬양으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시작했습니다. 와,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번 한 주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금요일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실까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의 사랑, 희생, 구원의 능력. 그것이 아마 우리 성도가 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는데요.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강성자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이은자 성도님, 6304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또 샬롬 학교 가는 길, 월광 기독초등학교 5학년 자녀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월광 기독초등학교 친구들이 사랑의 뜰 안에 출연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방문했었는데 그 밝고 맑은 그 에너지가 전달이 마구마구 되는 거예요. 아이들 표정에서 미소에서 얼마나 그 사랑스러움이 막 뿜뿜 나오는

있지. 아마 이렇게 매일 아침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등교시켜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더 열심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이도 그렇게 되겠죠. 믿음의 선배 되시는 6304번님, 아침 등교길 또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애쓰시는 그 모든 손길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응원합니다. 8464번님, 또 8958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9852번님, 어제 피디님 우리가 선지자 입다에 대해서 퀴즈 풀었잖아요. 입다에 대해서 묵상을 하루 종일 해봤는데 이 서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맞아요. 참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그런 고백들이 참 신중해야 되고 또 그만큼 진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4535번님, 극동방송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 송옥석 PD님이 진행하시는 좋은 아침입니다를 출근길에 늘 들으신대요. 그런데 오늘은 지각해서 방송 듣는 중입니다라고.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네. 별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첨단의 춘집사님, 할렐루야, PD님 좋은 하루 되세요. 출근 준비 중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극동방송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문자로 여러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갓모닝 식구들, 저에게는 그저 빛입니다. 1237번님, 울산에서 앱으로 또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음교회 정병철 집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마음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교회일까요? 궁금한데요. 괜히 마음이 가네요. 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입니다. 만나라고 출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금요일 아침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아이자야 61의 예수 아름다우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또 동일한 은혜가 주말과 주일 가운데 가득하시길 기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김승희의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이고요.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전 9시 이전까지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찬양 후에는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께 먼저 시선을 두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가치와 사랑의 질서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따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덜 사랑하는 것을 저희도 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대상을 위해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다고 충성됐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실 주님 의지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귀한 열매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새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방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다짐을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 삶이 무료해지면은 환경을 바꾸어 보고 또 가구 배치를 또 달리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 옷을 사 입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고자 그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사람, 새해가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겉모습만 고치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 존재의 완전한 변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비가 되기

이전에 우리 애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 이후에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벌레와 이 나비는 똑같은 것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이 우리의 존재의 DNA 자체가 바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진짜 새 사람의 권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위대한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단호하게 거절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이 영적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 혹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허망함, 그리고 어두워짐, 그리고 무지함,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허망함이라는 이 단어는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 또 목적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을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 헛되도다라고 할 때에 그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그리고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풍성한 우리의 생명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망이다. 그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도 애롭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상태, 그때를 허망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옛사람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허망함이 찾아옵니까? 18절 말씀에 바울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지금 당장은 푸르러 보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말라지지요. 물이 끊어진 강줄기 역시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이 근본적인 비극은 도덕적인 타락 이전.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 이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뚝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옛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함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는 뜨거운 부 속에 자기의 손을 넣어도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각 없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 손이 다 문드러져 떨어 나가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무감각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며 내 삶의 영적인 갈망을 일어나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멈추게 하고 눈에 눈물이 마르게 만듭니다.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감각이 죽어버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을 향해 내달리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발하는 옛사람의 처절한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정욕과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허망한 것을 조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절망적인 옛사람, 이 절망적인 옛사람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으면은 이 굳어진 마음, 어두워진 마음, 감각 없는 마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지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배웠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배웠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되다 그런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배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결단코 이전 삶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내 생각, 내 삶을, 내 말을, 내 언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이 종교라고 하는 취미를 하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는 교양 강좌를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전도주일 때 이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교양 강좌처럼 듣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혁명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어도,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러분들이 옛사람 모습 그대로라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내 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행동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기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옷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기서 유혹의 욕심은 쉽게 말하면 착각과 미끼입니다.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유혹의 욕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야, 너 이것만 가지면은 행복할 거야.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심어줍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벌면은, 네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네가 네 자존심만 지키기만 한다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착각시키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채우는 축복이 아니라 한번 물면은 빠져나오기 힘든 미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 쉽게 말하면은 중독과 나쁜 습관들을 말합니다. 구습이란 예수 믿기 전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에 낡고 썩은 그런 습관들, 그런 버릇들을 말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고질적인 습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썩어져가는 이 낡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남에게는 세상 좋은 사람처럼 정말로 매너 있고 친절한 사람으로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유독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짜증 섞인 말투, 무시하는 이런 말들,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당연하게 쏟아내는 이런 습관들. 요즘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함과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왜 나는 이 모습이냐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마음의 허망함을 달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습관적으로 쇼핑 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며 내가 이것만 사면은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는 이런 착각들. 남들도 다 보는데 뭐 어때? 하면서 은밀한 공간에서 타락한 대중문화나 음란한 영상물에 시선을 방치하고 영적 죄책감에 무뎌져 있는 이런 습관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지만 월요일에 또 한 주간 직장생활하면서 온갖 세상의 편법들, 적당한 거짓말, 탈세나 꼼수, 직장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런 합리화, 이런 습관들.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헌담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며 은근히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런 습관들. 모두가 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에 미련 없이 못 박아야 할 거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썩어져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타협하는 이런 신앙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알량한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하여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입고 살던 이 염려와 혈기, 음란과 비방의 낡은 옷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자.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을 깨끗이 비워두면 하면은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더 그 방을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단어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다는 것이 한 번으로 딱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현재 시제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수동태라는 말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매 순간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로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가 세수하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성령의 샘물에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된 자가 입어야 할 이 새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아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옛사람의 이 구습의 옷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기 전과 후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2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을 만나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의 거룩한 충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 미국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감격을 경험한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0: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거 변했네. 나의 모든 거 변했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은 내 환경이 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변합니다. 내 심령이 변해요. 내 심령이 변하면은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쫓아 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구습을 품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가치관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후렴 부분에 이 마틴 여사는 예수를 만나 있게 된 새 사람의 옷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차를 타야 인생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모의 옷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진짜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변한 새 사람의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습에 매여서 그곳에 허덕이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슴 터지는 이런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옛사람 버릇은 못 고치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삶의 질들이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의 모든 거 변했네, 나의 모든 거 변했네 당당히 간증하는 새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은촌길에 위치한 광주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